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한홍 가수가 부른 연인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박소연 가수의 노래입니다. 사랑하고 있기에.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상록수.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르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족의 멜로디였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상의 핵심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북경에서 2026 국가문화산업혁신실험구 발전대회와 문화산업혁신발전교류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융합과 산업군지, 문화관광융합 등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신품질 생산력 육성과 문화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끊임없는 진화는 전통 문화산업의 체질 개선과 신생 분야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창작과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며 문화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통 방식에서 지능형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경시 조양구의 국가문의창의실험구는 기술 플랫폼 자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초고화질 영상의 디지털 제작부터 가상 촬영, 디지털 자산의 비축과 운영, 영상 기술 혁신까지 아우르며 그동안 영상 제작업계의 약점으로 꼽혔던 기술적인 한계를 성공적으로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화산업의 고도화라는 길에서 사천성 성도시가 보여준 특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성도시는 몰입형 콘텐츠 체험과 초고화질 기술, 디지털 IP 육성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집중 공략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초고화질 비디오 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총 31건의 과학기술 성과를 실제 사용하고 이를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가상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 업그레이드와 접목해 대중성 있는 유망문화 IP들을 연이어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는 저마다의 지역 특색에 맞춰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동력과 문화혁신이 서로 맞물려 시너지를 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고품질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경제와 사회발전의 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남방의 복지에 위치한 복주시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그림과 시가 일상인 한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방학 기간에 읽기 좋은 책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무엇 때문에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금평 청석이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발전 방식의 녹색화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보치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중국식 현대화를 건설하는 본질적 요구에 근거해 내린 중대한 판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개 측면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질 높은 발전은 녹색 발전이 보편적인 형태로 되게 하는 발전입니다. 자원 및 에너지의 제약을 심하게 받고 경제 수용량이 제한적이며 생태계가 취약한 것이 인구가 14억이 넘는 대국인 우리나라의 기본 국정입니다. 전반적으로 현대화 사회에 들어서려면 에너지 소모가 크고 오염이 심하며 오염물 배출량이 많은 성장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중공업에 편중되고 에너지구조는 석탄에 편중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될 추세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주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약 830kWh였는데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와 에너지구조의 녹색화, 저탄소화 전환 압력이 비교적 크고 탄소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관건기가 바특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모하며 대량으로 방출하는 조방형 생산 방식을 개변해 자원 리용의 효율화와 녹색 발전, 저탄소 발전, 순환 발전을 토대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스금평 청석이는 녹색 발전, 순환 발전, 저탄소 발전은 현 시대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방향으로서 발전 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인 범위에서 볼 때 녹색화, 저탄소화 전환은 경제구조 고도화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매우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의 발전 태세로부터 볼 때 한편으로 녹색화 전환으로 인해 저렴한 요소 원가 우세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 생산 함수가 재구축되고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가 추진되면서 새로운 성장점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녹색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면서 풍력발전제조업과 태양광발전제조업의 생산능력, 신규 설비용량 규모와 누적 설비용량 규모가 10년 가까이 꾸준히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거대한 전통산업 녹색화 승격 및 개조수요와 녹색소비수요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녹색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우리나라에서 2000여 개 녹색 공장과 170여 개 녹색 공업 단지를 세워 녹색 소비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2021년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녹색 산업은 새로운 기술을 육성하고 새로운 경영 방식을 산생시키며 새로운 공급을 창조하고 새로운 수요를 형성하는 등 방면에서 거대한 역할을 발휘해 질 높은 발전에 강대한 녹색 발전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셋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질 높은 발전은 곧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인민의 기본적인 수요도 크게 변화되었는 바 여기에는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에 대한 수요는 물론이고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수요도 포함됩니다. 그리하여 인민의 생활지수와 행복지수에서의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경제와 사회발전의 전면적인 녹색화 전환을

0: 추진해 녹색 산업과 저탄소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녹색 소비를 재창하며 녹색적이고 저탄소적인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형성을 추진함으로써 이민에게 보다 양질의 생태 제품을 제공하고 생태 보호, 경제 성장, 민생 개선의 통일을 적극 실현해야 합니다. 넷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안전한 발전을 실현하는 유력한 보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1차 제품 소비국으로서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동, 알루미늄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입 레원지도 집중되어 있어 공급 안전을 보장하는 데 위험성이 큽니다. 질 높은 발전은 곧 자원 리용률을 높이는 발전입니다. 공급 측에서 수입은 확충에 주력해 신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특히 수요 측에서는 절약과 집약화를 실현해 지출 절감에 주력하고 전면적인 절약 전략을 실시하며 에너지 자원의 수급 부족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수입 의존도와 공급 보장 안전 위험을 낮춰 경제와 사회 발전 행정이 에너지 자원의 공급 부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24 당대회의 포치에 따라 경제와 사회발전의 녹색화와 저탄소화를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건적인 조치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녹색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조세, 금융, 투자, 가격 관련 정책 및 기준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자원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선진 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 응용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방면의 사업을 잘해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으로 되는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남방의 복지, 복주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95번째는 남방의 복지에 위치한 민월의 도우, 복주입니다. 요요하게 흐르는 민강이 도시를 흘러지나고 도심에는 세 산과 두 탑이 지켜서 있으며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온천수가 도시의 독특한 운치를 가미합니다. 복건성의 성도인 복주는 동남면에 민강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바다를 마주한 복주는 동남연해의 유명한 고성이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무역항입니다. 복주는 22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입니다. 월왕 9천의 제8대 손인 무제가 기원전 202년 한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멸한 공으로 민월왕에 책봉된 후에 복주의 야산 기슭에 야성을 축조했습니다. 282년 복주 대수 엄고가 자성을 축조했고 그 후 진나라 때 중원의 사대부들이 북방의 란을 피해 대거 남하해 복주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나라 후반에도 중원의 귀족들이 대거 남하하고 송나라 때에는 정치의 중심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중원인과 민월인 간 대통합을 통해 복주는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고 성곽의 규모도 점점 더 확대됐습니다. 복주성은 역대로 수차 증축했습니다. 천여년 전 당나라 후반에 민왕 왕심지가 협성을 축조하면서 경치가 수려한 어산과 오산, 병산을 성 안에

포함시켜 복주는 산이 성 안에 있고 성이 산 중에 있는 독특한 도시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북성 때인 1066년 복주 대수 장백옥이 복주인들을 동원해 용수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따라서 온 성 안에 로금이 우거진 복주는 용수나무의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복주성에는 어산과 오산, 병산, 시산이 도심에 우뚝 솟아 있고 백탑과 오탑이 서로 마주보고 민강이 도심을 흘러지나며 세계산 두 개 탑, 한 갈래 강물의 독특한 구도를 형성합니다. 복주 도심에 위치한 어산은 모양이 거대한 거북이를 방불케 합니다. 랑오섬과 의오현, 응오석, 접오문 등 산 중의 명소 이름에도 모두 자라 오자가 들어갑니다. 어산에는 또 평원대와 척공사, 구선관, 천군전, 대토선을 비롯해 많은 명승고적이 산재해 있으며 송나라 때부터 조성한 마의 석각도 100여 곳이나 됩니다. 현재 복주의 유명한 명소로 된 삼방치랑은 옛날 복주성의 골목이었습니다. 세 개의 동네와 일곱 개의 골목을 말하는 삼방치랑은 옛날 귀족들이 살던 구역으로 오늘날도 건물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품격을 유지하고 가옥들 사이에는 수십 개의 정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골목이 얼기설기한 삼방치랑은 골목 바닥에 석판을 깔고 건물은 하얀 담벽에 청색의 기와를 얹어 산뜻합니다. 건물마다 엄밀한 구도와 정교한 공법을 자랑하는 삼방치랑은 민월 고성의 가옥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1500여 년 전에 조성을 시작한 서선산은 남북 방향으로 뻗은 중심선에 천왕전과 대응보전, 법당, 장경루 등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데 건물이 높고 넓으며 아늑한 정원이 건물들을 둘러싸서 조화롭습니다. 고산 산허리에 위치한 용천산은 천여 년 전 민왕 왕심지가 세운 것인데 구도가 교묘하고 공법이 정교해 복근 사찰 중 으뜸이라는 미명을 자랑합니다. 용천사에는 또 수십 개의 사리와 2만여 권의 불교 경전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병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화림사 대전은 장강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964년에 건설을 시작한 화림사 대전은 웅장한 건물과 정교한 공법, 못 하나 사용하지 않은 교묘한 건축 기법을 자랑하는 동시에 뚜렷한 민월의 지방 특색도 드러냅니다. 바닷가의 추로라 불리는 복주는 예로부터 교육을 중시해 민왕 왕심지가 초현원과 사문학 등 교육기관과 학당을 설립해서부터 1866년 중국 최초의 근대 해군학교인 마미선 정학당이 설립되기까지 천여 년 동안 복주의 학구열은 식을 줄 몰랐고 인재가 많이 났습니다. 북송의 관리이자 유명한 서예가인 채양과 청나라 대신이자 애국 정치가인 김측서, 양무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신보종, 화교의 두령이자 민주혁명가인 황래상 등이 그 대표입니다. 복주인들은 예로부터 세상을 보는 안목과 넓은 흉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50여 개 나라와 지역으로 간 250여만 명의 화교들은 현지에서 중국인들의 우수한 미덕을 실천하고 중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줍니다. 세계 중국인 갑부라 불렸던 림소량과 세계 설탕의 왕 곽학년, 담배의 왕 채운위, 목재의 왕 황쌍한 등은 해외 창업에 성공해 자신들의 행동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복주인의 정신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복주는 온천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남북길이 5km, 동서너비 1km의 범위의 지하에 온천이 집중되어 있는데 온천수의 수온이 높고 품질이 뛰어나며 물량이 많고 칼슘과 철분을 망라한 수십 가지 광물질이 함유돼 복주는 명실공히 온천의 도시입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는 복주의 요리 불도장은 취춘원을 차린 정춘발이 개발한 음식입니다. 상어 지느러미와 해삼, 전복, 닭고기, 돼지 족발, 조개를 비롯한 20여 가지 식재료로 만든 불도장은 맛이 고소하면서도 깊어 국빈연에도 자주 오릅니다. 전한대에 의하면 100여 년 전에 청나라 때 복주 관전국의 한 관원이 복주 포정사 주련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로부터 주련은 그 집에서 맛본 한 가지 음식을 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닭고기와 오리고기, 양고기, 소시지 등을 뚝배기에 넣어 끓인 것인데 맛이 깊고도 담백해 주련은 집에 돌아간 다음에 개인 요리사 정춘발에게 그와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 시켰습니다. 정춘발이 주인이 설명하는 대로 음식을 만들었으나 맛이 별로였습니다. 주련은 주춘발을 데리고 관전국 관리의 집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불도장의 조리법을 배우고 돌아온 정춘발은 기존의 식재에 다양한 해물을 넣어 더 깊고 진한 맛을 냈습니다. 그 후 정춘발은 주련의 집에서 나와 음식점을 차리고 불도장을 전문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선비 몇 명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 음식을 맛보고 나서 모두 맛이 일품이라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뚝배기 뚜껑을 여니 육향이 멀리 퍼져 부처도 그 향기에 좌선을 그만두고 담 넘어 오겠네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로부터 복수전이라 부르던 이 음식은 불도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남방의 복지에 위치한 복주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내 여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그림과 시가 일상인 한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1: 내몽골 다이안 호리에 살고 있는 오대범은 또래 대부분처럼 집에 있는 양 오리의 끊임없는 울음소리에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또 식사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채소온실에서 나올 때 왼손에는 샐러리 한 묶음, 오른손에는 빨갛게 익은 토마토 두 개, 오이 하나를 들고 나오는 풍경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웃집과 비슷한 젊은, 엇비슷한 높이의 단층집이지만 집안에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실에는 온갖 물감과 화지가 가득하고 아름답게 그려진 수목화가 자유롭게 펼쳐지며 폐기된 수도꼭지는 알록달록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집 대문의 춘년 역시 오대범이 부모님과 함께 그린 것입니다. 대범이는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집에 돌아왔을 때 집 문을 열던 순간의 충격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대범은 레몽골 때

입학하 애니메이션 전공에 합격한 후 방학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나가 스케치를 하곤 했습니다. 부녀는 그림 도구를 펼쳐놓고 나란히 앉아 조용히 같은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만한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대범이 대학 시절 그림을 잘못 그리게 했다고 어머님께 하소연했을 때 엄마가 전화로 우리 집 강아지가 고양이를 끄는 모습을 그리면 어떨까? 개썰매처럼 뒤에 고양이가 앉아있는 거야 라고 제안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재미있다고 생각한 대범이는 엄마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했고 엄마의 연필로 한번 그려봤는데 그려진 강아지가 너무 귀엽고 정말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방학만 되면 대범은 집에 돌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집에는 그녀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림 전시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행 가방은 그녀가 조금씩 모은 보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쁜 그림체, 하드디스크에 담은 영화들까지.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신나는 일은 제 가방에 뭘 가지고 왔는지 얼른 보여드리겠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대범은 엄마의 일상에 웃음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 빠진 후로는 엄마가 잔소리를 할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딸이 준 다이어리에는 가을에 노란 라겹을 붙이기도 하고 딸의 가장 귀여운 모습을 그려놓기도 하면서 평범한 나날이 그렇게 달콤해졌습니다. 오대범의 첫 직장은 항주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 아버지가 가르쳐준 첫 그림, 둘이서 끝없이 즐겼던 보물찾기 놀이, 그리고 언제 가도 질리지 않았던 가게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쇼핑을 가면 저 장난감 좀 만져봐라 하며 주인과 상의해 장난감을 만져보게 했어요. 전화 통화에서 대범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썼던 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뜻밖에도 수학이 넘어에서 아버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대범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시를 쓰고 딸이 그림을 곁들여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쓴 시를 랑독하여 녹음해 딸에게 보냈고 대범은 기차 안에서 출장을 가든 하나하나 듣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 적석에서 영감을 얻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시에 맞춰 그린 그림을 볼 때마다 항상 놀라셨어요. 내가 이 시를 이렇게 리해했구나 하시면서 그러면서 다음 시를 쓸 더 큰 동기를 얻으셨어요. 아버지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은 과거라는 어린 양, 어떤 일은 잊혀져다가도 다시 떠오르기도 하지. 잃어버렸던 어린 양을 되찾은 것처럼 때로는 영영 떠오르지 않기도 하지. 내 어린 양이 혹시 늑대를 만난 것은 아닐까. 오대범이 만든 인터넷 계정의 이름은 초범협, 근심을 초월할 수 있는 협객이라는 뜻입니다. 부녀가 계속해서 올리는 시와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적 그녀를 데리고 세상에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었고 어른으로 성장한 그녀가 다시 부모님께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해주었네요. 이 글을 보고 대범은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시, 어머니의 그림을 모인 지 10년, 이제는 잘 정리해서 남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2020년, 대범은 항주의 직장을 그만두고 내몽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범은 아버지가 그동안 쓴 시를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시집 제목은 아버지의 동명시, 시가 오지 않았다에서 따왔습니다. 거북이는 오지 않았고 잠자리는 오지 않았고 작은 벌레도 오지 않았네. 그리고 나의 시도

0: 오지 않았네. 새 책을 펼쳐보며 엄마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를 쓰지는 못하지만 하루하루 시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집 앞 온실에서 엄마는 3분의 1은 채소, 3분의 1은 과일나무,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에는 반드시 꽃을 심습니다.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시처럼 만들 수 있을까? 대부분 가족 셋의 작품을 갖고 각종 책 전시회, 예술제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술제에서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얻은 것은 돈 이상의 가치였어요. 그들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대범에게 묻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시는데 계속 그리도록 격려해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작품이 나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범의 계획표는 거의 아버지의 시와 어머니의 그림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2년 아버지는 녹내장 진단을 받았고 시력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대범은 아버지를 모시고 단둘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소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아버지가 볼 수 있는 풍경을 더 보여드리고 후회를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내몽골 바얀 호루를 출발해 대범은 아버지를 고향 사막으로 데려가 햇볕을 쬐게 하고 하남 정주에 가서 황하 물소리를 듣게 했으며 항주의 소호도 보여주고 강소 남경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시장도 보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휠체어를 밀고 온갖 꽃향기 가득한 공원으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타향살이 하는 동안 대범은 아버지를 모시고 도서 토크 행사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공유회 도중 갑자기 밖에 폭우가 쏟아져서 누군가 우리 모두 책에 있는 시 한 편씩 읽어보자고 제안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미 완전히 실명한 아버지는 선글라스를 쓰고 휠체어에 앉아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이 자기 시를 한 편 한 편 읽어준 것을 듣고 딸에게 자랑하며 속삭였습니다. 내 시 참 잘 썼지? 아버지는 대범에게 편지 쓰기라는 시를 써주었습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단다. 글자 하나하나는 모두 장난치는 어린 양이란다. 부디 정성껏 돌봐다오. 푸른 초원 후에 아름다운 천국을 환상해보렴. 대범은 이 시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시와 어머니의 그림이 함께하고 그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결코 놓지 않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오대범은 부모님의 창작 상태를 매우 부러워합니다. 부모님께 영감을 주어 그들만의 열정을 찾도록 도울 수 있었던 대범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생활이 바로 꿈꾸던 삶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라디오로 듣는 세상, 그림과 시가 일상인 한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지는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여름방학에 읽을 만한 책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작품은 지구의 심장 소리를 들으라. 지구의 깊숙한 곳을 향한 용감한 탐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튼튼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작가 하건명이 창작한 이 보고문학 작품은 심지탈임과학 1호 시추정 1만 멘터 시추의 웅장한 과정을 전경으로 보여주며 중국의 심지탐사가 영리에서 세계 선두로 도약하는 로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신시대의 대국중기 배후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어린 독자들은 과학탐구의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막 로전 사이에 소리 없는 견지가 있고 지구 중심을 향한 탐사자들의 끈질긴 도전이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요람. 강서성 위두현 한 객가인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련성이라는 할머니는

홍군에 입대하여 부대를 따라 이동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며느리가 낳은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하고 생생하게 펼쳐지는 이야기, 피와 불의 역사와 성장서사는 이 작품이 작은 장면적 서사와 작은 인물에 대한 관심을 통해 소소한 의미에서 큰 의미를 드러내는 혁명적인 소술 모식을 확립했습니다. 다음은 강자심. 작가 마전사가 쓴 이 작품은 아동의 시각으로 10세 소년 성야가 어머니를 따라 작은 섬으로 이주한 후에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섬에서 성야는 강한 자기장 장치가 친구 류창수의 성공적인 수술을 돕는 것을 목격합니다. 저자는 강자기장 과학중심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조사하고 상세한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강자기장 실험장치가 무에서 유로, 뒤따르던 대로부터 세계 기록인 45.22만 가우스를 돌파하기까지의 전 도약 과정을 전경식으로 생생하게 펼쳐 보입니다. 다음은 지능 묻은 축구공. 이는 작가 오몽춘이 쓴 현실주의 아동소설로 섬서성 남부 한 시골 축구 소년의 성장과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진령 산맥의 깊은 곳에서 소년들은 축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작품은 진령 산맥 남쪽 기슭에 있는 한중 지역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및 민속 풍물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산간 지역 인민들의 불굴의 생존 의지와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동경과 추구를 구가했으며 시골 마을의 큰 변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산을 만나리라. 이는 구공호 작가 왕록이가 쓴 아동소설입니다. 소녀이라는 지나친 관심과 평가하는 성적을 피해 학교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마치 증조 할머니가 남긴 20여 마리의 양처럼 하라산 사이를 막막하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비록 선생님과 어머니가 여러 번 그에게 재입학을 권고했지만 그는 모두 회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집을 떠났던 아버지의 귀환은 가정의 곤경을 완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생활에 짓눌려 숨이 막혔고 방향을 잃고 어쩔 바를 모르던 이라는 문학 속에서 삶의 빛과 방향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다음은 천막 서커스단.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는 텐트, 갈 곳이 없는 동물들, 텐트 꼭대기에서 별을 보는 한 어린이, 이곳은 천막 서커스단입니다. 화려한 무대도 없고 전문적인 조련사도 없으며 아버지와 동물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정만이 남아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박수 소리가 사라지면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이 안식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소년 잠두는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긴 로정에 나섭니다. 양주대학 문학원 겸직 교수인 탕성란이 쓴 이 작품은 작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년과 작별하고 친구와 작별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줄 알았던 서커스단과 작별합니다. 소년 잠두는 기나긴 로정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읽는 법을 배우고 리해하는 법을 배웠으며 가장 소중한 기억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상 영화관 도서관이었습니다.

0: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中央人民广播电台 民族广播。
2: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농지 보호 제조선을 사수하고 국가 식량 안전의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0: 올바른 지적권 수립과 실천, 하복성 형대시 호복성 무한시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1: 여러 지역이 홍수 방지 조기 경보와 구조 준비를 강화하면서 태풍 바비에 전력 대응했습니다.
0: 미군이 이란에 대한 새 라운드 타격을 발동하고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1: 뉴스에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식량 안전은 국가 대사이며 농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줄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농지라는 생명줄을 사수하고 농지를 무단 점거하거나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고표준

0: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한간 밭을 개발하고 이용하며 재배 구조를 최적화한 한편 여름 곡물 재배 규모를 안정적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농지 보호 사업을 시종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고찰과 조사 연구를 진행할 때마다 습금형 청소기는 토양 습도, 묘목 자람세, 수확 상황을 요해하고 깊은 사고를 했습니다. 2013년 12월 열린 중앙농촌사업회의에서 습금형 청소기는 농민은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농지는 그럴 수 없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만약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바꾼다면 우리는 먹고 살 기반을 잃을 것입니다. 단연간 청소기는 농지라는 생명줄을 사수할 것과 관련해 수차나 중요한 지시와 회시를 하고 선후하여 온실 불법 건축물 정리, 불법 별장 단속, 농지 무단 점유 주택 건설 단속, 농지 비농업화 확제, 비공물화 방지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농지 보호 최전선 사수와 농지 질에 대해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지방을 고찰할 때마다 습금형 청소기는 밭머리에서 고표준 농지 건설을 점검하며 농지는 반드시 옥토여야 한다며 국가식량안전산업대를 건설하고 농지수리 건설을 강화하며 흙토보호공정을 실시하고 알칼리성 토지를 분류 개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농지보호사업의 사량 팔주는 갈수록 단단해지고 법률과 정책도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실시 조례 개정을 완수하고 흙토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농지보호 목표 평가 심사를 엄격히 하고 책임을 층층이 다지는 한편 농지의 류출과 보충농지에 대한 전 과정의 감독 관리를 엄격히 진행하고 농지 보전, 조성균형 제도를 착실하게 다졌습니다. 일부 지역은도 전장제를 도입해 개별, 필지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생태환경법전이 통과되면서 농지보호수술은 전례없는 높이로 향상했으며 가장 엄격한 제도, 가장 엄밀한 법 체계로 토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강경 조치에 힘입어 우리나라 농지보호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18호무라는 농지보호 최조선을 굳건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농지를 보호하면서 량뿐만 아니라 질도 높여야 합니다. 최근 연간 고표준 농지 건설 자금 투입을 해마다 늘린 가운데 무당 주황 자금 투입은 2천 원을 초과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국적으로 건설한 고표준 농지 면적은 로계로 13억 5천만 호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재 광동성 소관 곡강구 전역에 토지 종합정비 2기 프로젝트가 계획 설계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지 통합으로 대규모 농지 조성을 통해 곡강구에서는 오무 면적 이하의 농지가 727개나 줄었지만 고표준 농지 면적은 12,310문화 증가했습니다. 올해 수항 1호 문건은 알칼리성 토양의 종합 이용과 산성화 농지 개량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이틀 전 강서 의풍의 정비를 거친 산성화 농지의 올표가 수확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현재서 개량한 산성화 농지는 8만여 모에 달하며 과거의 조수확 농지가 현재는 고수확 옥토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북성 창주의 중첩산업단지 내 알칼리성과 가뭄에 강한 밀 우량종 증식 포선에서는 기술 전문가들이 다음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알칼리성 땅에서 개발된 이 밀 품종은 현재 창주와 천지 남부, 산동 북부의 알칼리성 지역으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15차 회의는 전망계획 요강은 농지 보호의 최조선을 사수하고 농지의 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식량안전사업이 두드러진 위치에 놓았습니다. 올해 나라에서는 농지 보호와 질 향상에 대한 립법 사업을 다그치는 한편 농지 배치의 최적화와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보호와 국토록화 공간 전문 계획을 편성하고 농지 공간과 농지 보충 공간을 과학적으로 확정하며 한관 기본 농지 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자연 자원에 대한 관리와 국토 공간 계획에 대해 엄격한 통일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하북성 형대시 호북성 무안시는 습금평 당근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이념을 견지하며 학습과 실천을 병행하면서 학습 교양 성과가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조

0: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생동화 실천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북성 형대시는 계속 개방적 자세로 교육을 견진한 한편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착실하게 전개했습니다. 경영 환경 개선과 종점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 조체와 대중들이 시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형대경제개발군은 일괄 접수, 심사비준 병행, 전과정 대행, 시간야 처리에 봉사 모식을 도입해 심사비준 절차를 30% 이상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설립, 연구개발, 생산 등 각 단계에 맞춰 실무 전담반을 설립하고 1:1 전과정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제때 파악했습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형대시 전역의 현급 이상 지도부는 환경정돈, 안전생산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점 3,406개를 찾아냈습니다. 즉시 개선하고 기재를 장기화하는 것을 결합하는 과정에 형대시는 문제 발견, 정돈 개진, 말소, 공고의 업무 기재를 구축해 발전 과정에 막힌 점, 민생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정돈하고 각종 문제를 분류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경을 전개한 이래 호북성 무안시는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처리하고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처리하는 시민봉사 전화 기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상 민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민생 문제를 분석하고 단일 민원이나 개별 문제만 해결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부문이 협력해 한 종류의 문제를 공동 해결함으로써 민원 해결의 질과 효과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무안시 강암구 산해관로는 현재 유명한 미식거리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람과 차량이 붐비고 가게 경영이 혼잡하며 환경이 어선수한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과 관광객들의 체험에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관련 부문은 산해관로와 주변 지역에 대해서 미세개조 작업을 가동하고 격리시설을 추가하고 기반시설을 한층 더 보완하며 일부 도로에 대한 교통관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무안시는 처급 이상 지도부를 조직해 학습교양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 목록 1,765개를 작성하고 11,200여 가지 문제를 이미 조사해 개선하고 해결했습니다.
1: 올해 제9호 태풍 바비가 10일 오후 이미 열대 폭풍급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3일 오전 5시 태풍 중심이 안위성 저조시 봉양현 경내에 이르렀습니다. 조한기상대는 바비가 북편동에서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강도가 점차 약해지고 14일 낮에 산동 반도를 거쳐 황해 북부 해면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화동 동북 등지에 여전히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지역은 사전 예방에 주의를 돌리고 홍수 방어 조기 경보와 구조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위성 황산 협회는 지질재해 위험 부담 요소에 대한 점검과 인원 대피, 공사 중지 등 재반 방어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휘성진 실로가 지역사회 3.1군과 관리원들은 주민 가정을 직접 찾아가 홍수 방어와 선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관리원 정용리는 관할 구내에 지질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점검하고 특히 산체 경사면과 절벽에 위치한 주택구의 안전 우환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토양과 물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태풍 대피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미리 응급 준비를 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진실은 강우 상황 관측예보 3개 방어선을 전면 가동하고 핵심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하북성 석가장 승덕 당산 등지의 수리, 도시관리 등 부문은 도시 침수, 건설 현장, 저수지, 하천 등 주요 구역에 대한 점검과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북성 사마시에 위치한 연교신구는 이동식 배수펌프 차량을 배치하고 홍수 방어 인력 144명을 동원해 침수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구간에 상주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연교 고신기술개발구 종합관리국 직원 한금사는 펌프 자체 배수 능력이 7,000립방미터이지만 13,000kg의 临시 배수시설을 추가 설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 발생 시 량단의 경관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당직 집법인원, 교통경찰 등 3개 방어선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련영성 호루도시 수승현 대풍구 저수지는 미리 방류 조치를 통해 저수지 용량을 확보하고 관련 부문은 일부 마을 도로와 교량을 临시 폐쇄하고 통제했습니다. 대풍구 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소종현 전유진 선장촌은 사전에 홍수 대응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선장촌 당총지부속이 오홍도는 현재 저수지는 한창 방류 중이고 대피 가능한 모든 주민을 전부 대피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강우로 길림 동료현 류역의 홍수 위험 부담이 커졌습니다. 현재 동료현은 마을 주민 842명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림시 거처 14개를 마련했습니다. 수리부 송료수리위원회 부주임 량단호는 수리 부문은 저수지를 사전에 방류해 방수 용량을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저수지, 위험한 저수지, 중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건설 현장 등 핵심 거리 홍수 방어 위험 부담을 미리 분석하고 예보 정보를 방어 최조선까지 직접 전달하며 각지에서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0: 태풍 바비로 인해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수 소식을 듣고 곧바로 홍수 방어 구조 일선으로 달려가 주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절강성 영파 상산현 용산촌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11일 밤 11시 무렵 마을 당원 비상대응팀은 순찰 중인 촌민 창고의 강판 지붕이 강풍으로 파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철판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면서 언제든 날아가 사람을 다치게 할 상황이었습니다. 10일 새벽 3시 풍속이 다시 급격히 세졌습니다. 초민들은 이미 깊이 잠들었지만 방금 막 고정해둔 강판 지붕 모서리가 또다시 바람에 들썩였습니다. 비상대응팀은 다시 빗바람을 무릅쓰고 나섰습니다. 태풍 방어기간 영상촌 당원 비상대응팀은 24시간 안전순찰을 돌며 800여 명 초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11일 밤 북경국제무역빌딩 남쪽 철도교 밑에서는 북경이 배수그룹의 당원 간부와 직원들이 도로 주변 안전을 위해서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가며 링근의 우수구 하나하나를 모두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10일 새벽 단시간 강우로 도로면 침수 현상이 발생했지만 이들은 해당 지점에 고인물을 불과 20분 만에 처리했습니다. 11일 밤 북경시에서는 3천여 명 배수 인력이 동원되어 153개 침하 교량과 12개 위험 지점을 지켜냈습니다. 11일 밤 천진 개수 우교 저수지 수위가 계속 상승하며 인근 3개 진을 위협했고 동류장촌의 근 300명 촌민들은 긴급한 대피가 필요했습니다. 누구 집에 노약자, 여성, 어린이가 있는지, 누구 집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 또 어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지 마을 당원 간부들은 모든 사항을 일일이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정보 대소, 인원 확인, 탑승 차량, 특수 수요까지 하나더러 놓칠세라 모두가 밤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10일 새벽 강한 호우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피 작업은 최종 판단 끝에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선에 나타난 당원 간부들은 모두 평안을 위한 일이었으니 이러한 도구는 충분히 값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 국가정보센터가 7월 10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여러 선행 지표가 안정적으로 반응하며 고시경제의 강한 회복 탄력성과 충족한 동력의 긍정적 태세를 보여줬습니다. 공업 생산이 안정적인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산업단지 생산 활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하고 공업 생산 활력은 지속적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략적 신흥산업과 관련된 특허 허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하고 전방기술 연구개발 속도가 빨라지며 신기술이 실험실에서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이행하면서 산업 고도화의 핵심 지탱력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투자 구조가 새롭고 량질의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방 분야 자본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컴퓨팅 파워 등 디지털 기반 시설 프로젝트 락찰 금액은 23% 늘었습니다. 정책 유도 아래 우리나라의 투자 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되며 제조업 전환과 고도화에 강력한 신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 인기도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전국 오프라인 상권의 유동인구 열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하고 오프라인 소비 결제 금액은 2.7% 증가했습니다. 이 중 전자제품과 문화관광 관련 교통과 외식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고 효율 효과가 체험형 수요를 집중 방출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올 들어 우리나라 신소재 산업 중점 분야에서 잇따라 원천적인 성과 돌파가 이루어지며 첨단 제조, AI 등 일련의 핵심 산업이 혜택을 안겨주고 신질 생산력을 키우는 중요한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얇디얇은 이 한 장의 소재가 바로 우리나라가 최근 개발한 신형 스마트 소재입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전류만 흘려보내면 5kg의 아령도 겉내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흡착력은 기존 소재의 400배 이상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형 반도체, 신에너지, 에너지 저장, 유연 광전자 등 올 들어 여러 분야 신소재 연구 개발에서 줄줄이 돌파적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산동 진암에서는 차세대 전자급 수지 소재가 량산에 들어가 AI 서비스 전송 효율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는 40%나 낮췄습니다. 강소 련운황에서는 세계 라인의 세계적 수준 고성능 탄소 섬유 생산 라인이 최근 집중 가동되어 해상 풍력 설비, 신에너지 차량, 체화지능 로봇 등 제품 성능의 전면 승격을 이끌 전망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신소재 중대 프로젝트와 산업 기반 재건 공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550억 원 규모의 신소재 제품을 시장에 진입시키면서 품목이 가상 완비화되고 규모 면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소재 산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신소재 산업 생산액은 약 10조 원에 달하고 100여종 소재 생산량이 세계 최상위권에 포진했습니다.
1: 2025년도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을 수상한 분독 원사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레이더 전문가입니다. 분독 원사는 팀을 이끌고 우리나라의 지상, 해상, 항공, 우주 전방위, 조기 경보 탐지 체계 발전을 선도하면서 한생을 우리나라의 국방 레이더 개발에 바쳤습니다. 2025년 9월 3일 열병식에서 전함은 광장 상공에 날아오른 전투기 편대. 이 전투기들은 먼 간격을 두고 적기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중국인들이 10년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레이더 기술 덕분입니다. 분덕은 바로 이러한 기술 기반을 다진 인물입니다. 1960년대 할빈 공업대학을 졸업한 후 분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인 위상배열 레이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군은 8천여 개의 안테나 유닛으로 구성되었고 높이는 8층 건물 높이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안테나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이 설비는 하나의 방대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분덕과 연구팀은 깊은 산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15년 만에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격 위상배열 조기 경보 레이더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레이더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국방 수요도 커졌습니다. 분덕은 차세대 고난도 기술인 공제 펄스 도플러 사격 통제 레이더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일반 공제 레이더가 우쪽만 볼 수 있고 아래쪽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했기에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소수 국가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분덕은 매번 비행기에 올라 레이더 신호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기종은 로후 모델이었는데 비행 중 엔진 고장과 장륙 장치 오작동이 발생하면서 그는 두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1989년 말 공제 펄스 도플러 사격 통제 레이더가 드디어 국가 검수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전투기는 상공을 날아오면서 조공으로 침범하는 적기를 더욱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수를 통과한 다음 분덕은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장기간의 과로로 신근염이 터지면서 체중이 64kg에서 54kg으로 급감했던 것입니다.
0: 올 들어 전국 공안기관이 정밀 예방, 세밀 통제, 정밀 타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고수준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확보하면서 중국의 사회 치안 상황이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공안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접수 건수가 동기 대비 16.1%, 치안사건 접수 건수는 10.6% 줄면서 두 지표의 감소 폭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공안기관은 악세력 관련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위법 범죄를 엄하게 단속하는 이에 대한 고압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이후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수가 연 8개월 동안

0: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고 보상하는 면에서 각종 경제범죄를 법에 따라 오마기 단속하고 민생보상 면에서 다지역 통합처리, 전국 일괄처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1억 명 주민이 타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편 편의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생태경무소 3천여 개를 세워 생태치안 기재를 꾸준히 보완했습니다.
1: 미군 중앙사령부가 10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군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후 5시 이란에 대한 새 라운드 타격을 발동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이란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수차례 타격하고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형 선박을 타격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새벽 이란 아바스항과 시릭 지역 등 여러 곳에서 폭발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언론이 10일 보도한 데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적대 측의 투사물 11발이 이란 남부 호르무즈 간주 게슈 섬을 명중해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10일 이란 미사일이 중동 지역 미군 목표물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군이 10일 전한 데 따르면 이란은 공격형 무인기를 출동해 쿠웨이트에 위치한 미군 애국자 방공 시스템과 탄약고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레인에 위치한 미군 통신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저녁 쿠웨이트 륙지 변경처소 세 곳과 해상 시추 플랫폼 한 곳이 습격을 받았다고 통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과 관련해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은 지속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현재 통항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이란이 모두 자제하고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충돌 양측이 정세 안정을 확보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6월 하순이 폭염을 맞이한 유럽 여러 지역에서 7월의 새 라운드 고온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러 나라 기온이 잇따라 최고치를 돌파한 가운데

명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독일은 일상생활과 도시운해, 공업생산 등의 여러 면의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상 현상은 현재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제 사회 압력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포르투갈 내륙 여러 지역에서 섭씨 40도 이상에 달하는 극단적 고온 날씨가 지속되면서 여러 행정구에서 고온 적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영국 수천 개 학교는 폭염으로 인해 수업을 조정하거나 휴강을 택했으며 런던 지하철 내 온도는 한때 섭씨 40도에 근접해 승객 여러 명이 더위를 먹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6월 28일 섭씨 41.7도의 고온이 포착되었으며 연 3일째 독일의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폭염 속에서 궤도가 손상돼 일부 지역의 궤도 전차가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고온 날씨는 일찍 나타나고 또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 등 나라는 6월에 모두 고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유럽 동맹 기후 관측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봉사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올 6월 서유럽은 기록 이래 가장 더운 6월을 맞이했으며 평균 기온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기 평균보다 섭씨 3.05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서지중해와 대서양 연안 해역에서 해양 열파가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고온 날씨는 유럽의 경제와 사회 운해, 대중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 총합을 초과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간사 테드로스는 유럽 지역의 고온 관련 사망자 수가 6월 21일부터 지금까지 1,300명 이상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온 위험 부담에 노출되면서 여러 나라 의료 시스템이 경계 태세에 진입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고온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리스에서 산불이 발생해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 서비스 시스템도 고온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고온 날씨로 인해 프랑스 역내의 학교 13,500개가 휴강하거나 특별 수업을 배치했습니다. 영국의 일부 교실은 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으로 치솟아 1,000개가 넘는 학교가 휴강 또는 부분 휴강을 택했습니다. 공업 생산 또한 고온 날씨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는 하천에서 물을 뽑아 냉각시킨 후 또다시 온도가 높아진 물을 배출합니다. 주변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전력그룹은 원자력 발전소 4개 원자로에 대해 운행을 중단하거나 저전력 모드로 운행하면서 400만 킬로와트 이상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 순시 출력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유럽 녹색당 공동의장인 키란 그레프트는 현재의 폭염 사태는 한 차례 유럽 공중보건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은 반드시 강유력한 조치를 취해 극단적 날씨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녹색당은 또 유럽 동맹 회원국 지도자들이 최고급별 긴급 정상회를 열고 극단적 폭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폭염이 사회 운영과 대중의 삶에 엄중한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미국 유선 텔레비전 방송 뉴스넷은 유럽이 마주한 도전은 결코 단순한 에어컨 한 대가 아니며 인프라와 제도 설계 그리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 유럽 열차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메히코 성을 누비는 중국 경전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스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홍 선생님, 이번 체험과 접촉 과정을 통해 중국의 요인 잠수 사업이 지속적으로 혁신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의 활수가 어디에서 오든지 더 깊은 인식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2: 우리는 늘 분투에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혁신에는 더 많은 지도와 보장이 필요합니다. 수십 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완성한 거대한 심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수많은 과학자, 공정사, 그리고 당신과 같은 잠수사를 비롯해 많은 기술 지원 인력의 전폭적인 협력 덕분일 것입니다. 전국이 하나로 통합된 국내 대협력을 이루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우리의 신형의 거국 체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독특한 제도적 우월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형의 거국 체제에 집중적인 힘을 발휘해서 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우월성을 진정으로 발휘하는 것이 과학기술 강국과 혁신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라 생각합니다.
1: 우리의 제도적

0: 우월성도 곧 우리의 혁신의 새로운 우월성이겠죠. 네, 오늘 두 분께서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상해설인 왕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도가 가까이 있어도 닿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일이 작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이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유인 우주 비행과 달 탐사, 화성 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형의 거국 체제 덕분이고 중국화와 시대화된 막스주의의 지도 덕분입니다. 이 모두가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과학기술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막스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본국과 본민족의 역사 문화라는 옥토에 뿌리 내려야만이 막스주의의 진리라는 나무는 뿌리가 깊고 가지가 무성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문화 전승 발전 좌담회에서 강조했듯이 막스주의와 중화 우수 전통 문화는 내원이 같지 않지만 서로 고도의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일치해야만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는 역사 행정에서 막스주의의 진리의 힘으로 유구한 중화 문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한편 중화 우수 전통 문화도 막스주의가 풍부한 문화적 자양분을 얻도록 했습니다. 신시대인 오늘날 우리가 실천을 기반한 이론 혁신을 계속 추진하려면 반드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잘 파악하고 이 속에 관통된 입장, 관점, 방법을 잘 견지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6가지 반드시 견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반드시 인민 최우선을 견지하고 반드시 자신감과 자립을 견지하며 반드시 바른 길에서의 혁신을 견지하고 반드시 문제 해결 방향을 견지하며 반드시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하고 반드시 마음의 천하를 품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 6가지 반드시 견지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이론적 성격과 선명한 특성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고 있는 새 로정에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우리는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새로운 위대한 성과를 이룩해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더 화려한 장을 엮어가야 할 것입니다.
0: 본 프로그램 사상 해설인 왕걸 교수, 경전 해설인 여파 교수의 깊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실천은 우리에게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무엇 때문에 훌륭한지는 결국 막스주의가 가능하고 중국화와 시대화된 막스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막스주의 기본 원리와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를 결부시키고 중화 우수한 전통문화와 서로 결부시키며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 장을 끊임없이 쓰고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열어가야만이 막스주의가 중국 대지에서 계속 더욱 강대해지고 더욱 설득력 있는 진리의 힘을 과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함께 주시의 시를 낭송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2: 관수有感, 其 주시 半亩方塘一鉴开, 天光云影共徘徊. 问渠哪得清如许，没有源头活水来。
3: 观书有感，其二，朱熹。昨夜江边春水生，猛冲巨舰一毛轻。向来枉费推移力，此日中流自在。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관팽이 좋아하는 전곡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유럽 열차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일전에 다국 간 전자상거래 화물과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일화용품 등을 만재한 8155편 중국 유럽 열차편이 10월간 9,900여 킬로미터를 달려 종점인 독일 뒤스부르크 화물 운송장에 도착했습니다. 라인강변의 뒤스부르크는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내수 철도 화물 운송 중점이다. 한여름 화물 운송장은 다망한 모습입니다. 높이가 수십 메터인 용문 크레인 4대 사이로 각종 하역 설비와 대형 트럭이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대량의 컨테이너가 질서 있게 쌓여 있고 트럭에 탑재한 컨테이너는 유럽 각지로 향발합니다. 올 6월은 중국 유럽 열차가 통일 브랜드를 가동해서 1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중국 유럽 열차의 운행 수량은 이미 만 편을 넘었고 물동량은 100만 개를 초과함으로써 같은 기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규모화 운행에 힘입어 뒤스부르크는 중국 유럽 열차 유럽 물동량 중 30%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독일, 중국과 유럽의 쌍방향 무역을 다지는 동시에 민생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중국 유럽 열차는 뒤스부르크 전반 물류 사슬에서 창출한 신규 일자리가 2만 개 이상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뒤스부르크에 정착한 중국계 기업은 40개에서 120여 개로 늘었습니다. 올해 59세인 뒤스부르크 시민 토마스 크라이니키는 한 독일 지사 해외 창구에서 하역 작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의 쌍방향 화물 운송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의 수입은 안정적이면서도 상당합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이 부진하고 국제 무역이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 유럽 열차는 아시아 유럽 국제 운수의 새로운 구도를 개척함으로써 연선 경제 무역 협력에 안정한 실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유라시아 독일유한회사는 뒤스부르크에 위치한 종합물류회사로서 중국 유럽 열차에 관한 업무가 회사 전체 업무량의 80% 이상을 점합니다. 회사 부사장 이르판 투란에 따르면 당면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면서 해운과 항공운송 등 재래식 운송 모델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고객들이 중국 유럽 열차를 선택하는 주요 원인은 바로 그 안정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안 국제륙항 다식 합동운송요한회사 총경리 소박에 따르면 서안에서 뒤스부르크까지 중국 유럽 열차편은 전년 상시적이면서도 안정한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운행 밀도가 증가하고 상품 공급원 구조가 최적화됨에 따라 중국 유럽 열차는 중국 유럽 그리고 연선 무역 왕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갈수록 더 많은 중국 고객과 외국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명문 국제 화물 운송 회사는 2015년 9월에

때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유럽열차 패키지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회사의 철도 업무 총책임자인 베차프 체웨이는 현재 유럽 물류 구도에서 불가결한 부분이 된 중국 유럽열차는 대체 운송 방식이 아니라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공급망 해결책으로 부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유럽열차도 연선 국가의 대중국 무역협력을 위해 기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재 중국 유럽열차가 운송하는 화물 품목은 큰 품목으로 53가지, 상품 종류는 5만여 가지에 달하며 연선 국가와 지역민족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농업과 목축업 제품, 화학 공업 원료, 소비품 등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쾌속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뒤셀도르프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6월 15일까지 뒤스부르크 방향의 중국 유럽열차 운행 편수는 동기 대비 33% 증가한 466편이었습니다. 뒤셀도르프 주재 중국 총영사 요영에 따르면 중국 유럽열차는 이미 아시아 유럽의 민생에 혜택을 주는 본보기 공정으로 부상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이 압력을 받는 배경 하에서 공급망 안정기와 지역협력 접착제라는 관건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중국 유럽열차는 아시아 유럽 지역경제의 위험부담 대응 근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38세인 다니엘 토머스는 뒤스부르크 화물 터미널 판매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를 이용해 상해와 서안, 무한 등지를 방문한 토머스는 중국의 도시 건설과 인프라 현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토머스는 지난 10년간 중국과 유럽의 무역 관계가 날로 밀접해지면서 중국과 유럽 열차의 쾌속 발전을 추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더 많은 화물이 뒤스부르크에서 포장 작업을 마친 후 중국 유럽 열차를 거쳐 중국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왕복 과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머스는 중국 유럽 열차가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면서 향후 10년 동안 일터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미 물류 자체를 초월한 중국 유럽 열차편은 중국과 유럽 간 경제무역 호혜 협력의 교량과 유례가 됐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의 발전 전망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독일 회사는 독일과 그 주변 국가의 물류 허브와 시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성을 누비는 중국 경전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성의 경전철 1호선 아즈텍 스타디움역에 인파가 북적이는 가운데 축구팬들이 경전철을 타고 륙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역을 나온 후 적지 않은 축구팬들은 기념 촬영을 하면서 표식을 따라 아즈텍 경기장으로 갑니다.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기간의 한 장면입니다. 경전철 1호선은 멕시코 성남부의 중요한 대중교통으로서 총 길이가 13km, 중간역 16개, 종착역 2개를 설치해 코요아칸, 트랄판, 호치밀코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연결시켰습니다. 많은 팬들이 경전철을 이용해 경기장으로 움직이면 도로 정체 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도시 생활을 엿보는 특별한 여정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전철 안에서 멕시코팀 유니폼을 입은 소년 아르마는 멕시코성 남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경전철을 타고 동네 경기장을 찾아 축구를 즐긴다는 아르마는 중국에서 만든 경전철은 그의 축구 전용선이라고 말합니다. 콜롬비아 축구팬 후안카는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멕시코로 왔습니다. 경기 당일 후안카는 친구와 함께 경전철을 이용해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후안카는 멕시코성의 경전철은 대기 시간이 짧고 속도가 빠르고 편리하기에 도시를 구경하려면 우선 경전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국 중차 주주전력기관차유한회사가 개발한 신형 경전철 115편이 멕시코성,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등 멕시코 역내 주최 도시를 커버했으며 하루 평균 승객이 연인수로 12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과 멕시코 서비스팀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당직을 서면서 차량 운행 상태를 예의주시했습니다. 멕시코성 신형 경전철 프로젝트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중차 주주회사는 경전철 개발과 생산, 현지화 운송, 기술 보상과 응급 업무를 담당했으며 월드컵 기간 경전철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확보했습니다. 중차 주주회사 메이코 지사 책임자 락초에 따르면 여객 유동량을 감안해 중차팀은 차량과 현장, 후방 등 3급 연동 대응 기재를 구축하고 경력이 오랜 공등사를 증발해 당직과 24시간 응급기술지원팀을 설립했습니다. 경전철을 운영하기 전 기술자들은 매일 핵심 부품과 차량 탑재 시스템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운행 과정에 현장 인원 배치와 구간 운행의 연동을 유지해 돌발 사태에 적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마친 후 차량 상태를 재차 검사함으로써 고강도, 고밀도 운행 조건에서 경전철이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확보했습니다. 2024년 2월 중차 주주회사가 개발하고 생산한 경전철이 메이코성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올 5월 현지의 문화 요소를 융합한 신형 경전철 17편을 개통하면서 현재 도시 교통은 보다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한강은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서로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정 때문에 미웠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꽂히면 뚫고 지나간 상처라 곧 아물지만 정에 꽂히면 빼낼 수 없어 계속 아픕니다. 사랑엔 유통기한이 있지만 정은 숙성기간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큼하고 달콤하지만 정은 구수하고 은근합니다. 사랑은 돌아서면 남이지만 정은 돌아서도 다시 우리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언제 끝이 보일지 몰라 늘 불안하지만 정이 깊어지면 마음대로 뗄 수 없어 더 무섭습니다. 렐도 정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랑과 정을 나누고 고운 추억 많이 만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정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건 가수의 뜻하지 않은 만남,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개혁의 중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에 입각하여 국유 기업이 전략적 안전 보장, 산업에 대한 선도, 국가 경제 및 인민 생활 보장, 공공 서비스 강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조여 책무에 초점을 맞춰 실물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속적인 혁신 능력과 가치 창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 방식을 고품질 발전, 고효율적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서둘러 전환하며 지속적인 효익 창출이 가능한 독특한 경쟁 우세를 힘써 키우도록 인도해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인류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국유 기업의 기능과 가치를 확실하게 향상시키며 경제 속성, 정치 속성, 사회 속성의 요기적인 동의를 높은 수준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완화와 규제의 변증법적 통일을 견지해야 합니다. 정부 기능과 기업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 기능과 국유 자산 출자인 기능의 분리를 견지하고 제재 및 기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기업 법인의 재산권과 경영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완화해야 할 것은 확실히 완화하여 국유기업이 활기 넘치도록 하고 국유기업의 혁신 잠재력과 창조 잠재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유 자산 류실 방지 최저선을 굳게 지키고 규제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규제하여 국유 자산의 가치 보전 및 정식 책임을 구체화하고 국유 자산 류실 방지 제도를 완비하며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하도록 인도하여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행이 중요합니다. 자각적으로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중대한 책임으로 삼아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며 못박기 정신으로 관철 실시를 강화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유 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요 책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고 국유 기업 주요 책무 동적 관리 방법을 재정 보완하며 류형별 국유 기업의 기능을 한층 더 분명히 하고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류형별로 감독 관리하며 동적으로 조정하고 령활하게 수고나는 관리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유 기업 투자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투자 금지 목록을 보완하며 투자 후 평가 제도를 구축하여 일부 국유 기업들이 맹목적으로 오물을 확장하거나 이를 벌이는 경향을 단호히 억제시켜야 합니다. 국유 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국유 경제 중대 생산력 분포를 독립적으로 배치하며 국유 자본 투자의 중점 분야와 방향을 명확히 하여 국유 자본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적 분야에 집중되고 공공 서비스 분야, 응급 능력 건설 분야, 공익성 분야 등 국가 경제 및 인민 생활에 관계되는 분야에 집중되며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신흥 산업에 집중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의 합리적인 유동 기제를 완비하고 전략적 재편성과 조문화한 통합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며 기존량의 구조와 증가량의 투입 방향을 서둘러 조정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와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입 배치를 강화하며 의료위생, 건강양로, 재해방지 및 피해 감소, 응급보장 등 민생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하고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보장 역할을 강화하며 산업사슬과

응급 사슬의 한 잔을 수호해 합니다. 고교자본투자회사와 고교자본운영회사의 개혁을 심화하고 고교자본의 투자 배치, 동합운영, 진출 및 퇴출의 전문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며 고교자본투자회사의 산업투자 기능과 고교자본운영회사의 자본운용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기존 자산의 활성화와 저효율 자산 및 모효 자산 처리를 촉진하여 장기성 자본, 인내성 자본, 전략성 자본의 역할을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교 자본 경영 예산 및 실적 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 수행과 기본 민생에 대한 재력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료별 개혁, 료별 고과, 료별 채산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고교기업 료별 고과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목적성이 뚜렷한 맞춤형 고과 지표를 설치하여 업종별 고과 정책과 기업별 고과 정책을 탐색 실시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하고 국가의 전략적 선도와 전략적 요구를 충분히 구현하며 공통성 정량 지표와 개별성 차별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충분히 구현해야 합니다. 고교기업에 대한 전략적 사명 수행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량화가 가능한 고교기업 기능 및 가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고교기업의 전략적 사명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고교경제 증가 가치 재산제를 실행하여 국민경제 구조 조정의 결책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에너지, 철도, 전신, 수리, 공공사업 등 업종에서 자연 독점 부분의 독립 운용 개혁과 경쟁성 부분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공공자원 배분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감독관리 체제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교기업의 독창적 혁신을 추진하는 제도적 배치를 완비해야 합니다. 신흥의 거국체제 우세를 발휘시키고 고교기업이 더 넓은 범위,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심층적으로 국가혁신체계에 융합하고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담당하며 국가과학기술 난관 돌파 임무 수행을 주도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기지, 인재, 자금의 일체화 배치를 강화하고 혁신 요소가 기업으로 집중되도록 촉진하여 국유기업이 진정으로 독창적 기술혁신결책, 연구개발 투입, 과학연구조직, 성과상용화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역시 리건 가수가 부릅니다. 풍경을 안고 온 그녀.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소방토구의 진화력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토구는 소방관들의 일상 근무와 임무를 수행할 때의 관건적인 방어 장비 중 하나로 복사열, 화열, 전기 충격, 정면 압착은 물론 락하물의 충격과 관통까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능형 소방토구는 정찰, 감시,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능화 장비로 발전했습니다. 소방토구는 오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재질과 외형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기원전 564년, 동조식의 병사들은 불을 끌 때 머리가 물체에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관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토구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최초의 소방토구는 1765년 프랑스 파리에서 나타났는데 기병의 투구에서 나온 것으로 닭벽 같은 장식까지 있어 아주 독특한 개성을 뽐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의 소방토구는 주로 대나무 덩굴이나 가죽, 동, 철 등 질기고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주로 금속 재질을 사용했으며 양식은 프랑스 소방토구의

품격을 따랐습니다. 도구의 앞니마 쪽에는 소방대의 명칭이나 휘장이 새겨졌고 돌출된 모자 재앙은 락하물의 충격을 막고 소방관의 모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기가 대규모로 사용되면서 금속 투구의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감전사고로 인해 많은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비금속 소방투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50~6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투구는 동제투구로부터 일반 직물접착투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투구는 방어 기능을 갖춘 동시에 무게를 줄여 작용감을 높여주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소방대원은 각이한 임무와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투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 현장 작업에 쓰이는 소방투구와 긴급구조 작업에 쓰이는 긴급구조 방호용 투구 등이 있습니다. 소방투구는 주로 완전투구와 반투구 두 종류로 나누며 긴급구조 방호용 투구는 그 구조가 소방투구와 비슷하며 주로 재앙 있는 투구와 재앙 없는 투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소방관은 붉은색 투구를 쓰고 어떤 소방관은 노란색 투구를 쓸까요? 일반적으로 전반 화재 현장 구조 행동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지휘하는 현장 지휘라는 붉은색 투구를 착용합니다. 반면에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장비를 다루거나 직접 화재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대원들은 노란색 투구를 착용합니다. 소방 투구의 극한 방호 비밀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므로 그들의 안전장비 방호 조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소방투구는 복사열이나 화염염소, 전기충격,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락하물의 충격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소방안전의 표준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5kg의 철말돌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소방투구가 깨지지 말아야 하며 5kg의 철추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소방투구를 뚫지 못해야 합니다. 투구의 좌우 수평 시야는 10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완전투구의 무게는 1800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반투구는 1500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란 요구사항들이 까다롭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소방관들에게 난공불락의 생명보호막을 만들어주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소방투구의 기능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보호 성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지능형 소방투구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투구는 전통 투구에 기초해 우수한 많은 기능을 집약시켰습니다. 특히 물을 뿌릴 때 발생한 비디오 이미지 수집, 열 적외선 이미지 수집, 환경 온도 모니터링 등 기능은 소방관들이 화재의 중심 위치와 숨겨진 화점을 찾고 연소 정도와 확산 범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 화재 현장의 지능형 정찰을 가능하게 하고 소방관들이 연기를 뚫고 신속하게 사람을 수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5세대 이동통신, 쌍방향 음성대화, 고화질 디스플레이 등 기능은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의 실시간 상황을 지휘센터에 진속하여 팀원들의 위치와 지휘센터의 명령을 적시에 획득함으로써 전반 구조 과정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독성가스와 가연성가스 감지 기능은 소방관들의 일산화탄소, 메탄, 휘발유 소스 등 독유독기체와 그 농도를 감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소방관들에게 경보를 보내고 지휘센터에 보고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능형 소방투구는 또 위성 위치 추적, 생명 징후 체크, 지능형 경보 기능을 고비하고 있어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쓰러진 후 오랫동안 자세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긴급 신호를 전송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휘센터는 곧바로 위성 추적 인식 시스템을 통해 해당 소방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진속하게 구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방

0: 암호장치에 불과했던 소방도구가 오늘날에 이르러 정찰, 감시,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능형 장비로 발전했습니다. 이때 한 단계의 발전은 모두 소방인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역행자들이 항상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그리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성옥 씨의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생면부지의 소녀라는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기억과 망각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남에게서 받은 도움은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베푼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내 나이 올해 73. 나는 평생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다. 오늘 길에서 807번 공공버스를 보자 10년 전 생면부지의 그 한족 처녀 덕분에 두 번째 생명을 찾았던 순간이 생생히 떠올랐다. 2016년 봄에 오는 날 아침 9시쯤이었다. 시장에 가려고 자전거를 끌고 동네 골목길로 나섰다. 좁은 길이라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앞을 보니 100m쯤 떨어진 정류장에 666번 공공버스가 서 있었다. 내가 그 버스 뒤까지 거의 도달했을 때 깜빡이가 켜졌다. 출발 신호였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출발하면 왼쪽으로 움직일 테니 나는 자연스럽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그대로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이었다. 뒤에서 오던 807번 버스가 나를 덮친 것이었다. 이 버스는 출퇴근 전용이라 작은 정류장은 그냥 지나치고 속도를 내며 달리는 차였다. 그날도 조금만 속도를 줄였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 버스는 내 자전거 뒤를 스치며 지나가 버렸다. 순식간에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자전거는 멀리 튕겨나갔고 나는 그대로 땅에 나뒹굴어졌다. 666번 버스 앞바퀴 옆 콘크리트 바닥에 심하게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다. 터진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길바닥을 적셨다. 두 버스는 모두 멈췄고 승객들이 모두 내려와 둘러섰다. 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666번 버스 앞에 누워있으니 그 버스 탓인 줄 알았다. 807번 기사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달려와 나를 이렇게 안았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나타났다. 807번 승객 중 한 명인 헬스 강사라는 한족 처녀였다. 그녀는 차 안에서 사고 전말을 모두 지켜보고 뛰어내려왔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처녀는 체육 중등 조문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 헬스장에서 코치로 일하며 위급 상황에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훈련을 쌓았으며 응급처치에도 능숙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 재주가 많은 처녀가 그날 어쩌다가 내 곁에 있었던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그 처녀는 내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개의치 않고 운전사 손에서 나를 받아놨다. 그리고 내 인중을 세게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쯤 누르자 나는 후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간신히 눈을 떴다고 한다. 그때까지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한 처녀는 다정하게 물었다. 이모, 깼어요? 제 말 들려요? 그러고는 자기 휴대폰을 내밀며 가족 전화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래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나는 그 말은 알아들었지만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처녀는 휴지로 내 머리에 피를 닦아주며 이모, 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라며 계속 격려해 주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린 나는 딸의 전화번호가 떠올랐다. 그녀는 나를 아는 채 바로 딸과 통화하며 위치를 알려주고 빨리 오라고 당부했다. 마침 집에 있던 딸이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현장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120 구급차가 다섯 대나 대기 중이라 쉽게 나를 찾을 수 없었다. 계속 처녀와 통화하며 겨우 나를 찾을 때까지 그녀는 여전히 나를 꼭 안고 있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다가오자
그녀는 의료진과 함께 나를 구급차에 실어주며 이모 잘 치료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면목 모르는 한적 저녁, 마음씨 고운 그 저녁,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도 나는 계속 그녀 생각뿐이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교통사고 위급 환자라 바로 전면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딸에게 말했다. 머리 상처가 심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것이 다행이고 더 잘된 일은 뼈에 이상이 없고 피를 많이 흘려 오히려 머리 안에 혈전이 적게 생겨 수술 없이 봉합과 보존치료만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의사는 상처 주위에 머리카락을 자르고 일곱 바늘을 꿰맨 뒤 입원을 권했다. 난생 처음 입원하여 한 달간 치료를 받고 마침내 완쾌되어 퇴원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그 순간이 어제일 같은데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다시 올까봐 늘 불안했다. 하지만 그 면목 모르는 한적 처녀 덕분에 그 걱정은 점차 사라졌고 오늘까지 평안히 만년을 보내고 있다. 만약 그날 그녀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의식을 되찾고 딸에게 연락할 수 있었을지 또 병원도 제때 갈 수 있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리고 666번 버스 기사님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출발하려던 상태에서 그 밑에 쓰러졌을 때 어떻게 그렇게 급정거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서 면목 모르는 고마운 분들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가고 싶다. 현재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나는 고향 아닌 이곳에서 만난 다정한 친구들과 함께 전자 오리간도 배우고 태극권도 익히며 행복한 만년을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일명 경인입니다. 한, 일, 울, 명예, 놀랄, 경, 사람, 인으로 분류되는 일명 경인은 한 번 울음이 사람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뜻밖의 뛰어난 일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순오곤이라는 요명한 익살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키는 매우 작았지만 매번 사신으로 외국에 가서도 숭어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기 활계렬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제나라 임금은 날마다 주색에 빠져 정사를 전혀 돌보지 않은 위인이어서 늘 주변 제후국들의 침범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신하도 감히 임금에게 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순오곤은 제위왕이 수수께끼를 풀기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제위

왕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신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까 하나이다. 어서 내보지요. 우리 제나라의 큰 새아마리가 있사온데 이 새는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안 싸웁니다. 대체 이 새는 무슨 새이겠나이까? 이에 제위왕이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새는 날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한번 날면 하늘에 치솟아 오를 것이고 울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한번 울면 사람들이 놀라서 울 것이네. 사실 3년 동안 제위왕이 주색을 가까이 했던 것은 충신과 간신을 가려내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손오군을 만난 후 제위왕은 시기가 성숙되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주색을 멀리하고 국사의 존엄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추시대 조장왕에 관한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조장왕은 제위 3년 동안 명령 한마디 없이 국사를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나에 대해 가난한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가나지 못했는데 총신 오구와 대부소종이 죽음을 각오하고 조장왕에게 간했다고 합니다. 사기 초세가에 따르면 오구가 조장왕에게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가 무슨 새인가고 모르니 조장왕은 3년 날지 않았어도 한 번 날면 이제 곧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며 3년 울지 않았어도 한 번 울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네. 과인은 알아들었으니 경은 이만 물러가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만 장왕의 난행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대부 소종이 죽음을 각오하고 오전에 나가 직원했습니다. 그러자 장왕은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경은 보고문도 못 보았소. 예, 보았나이다. 신은 전하께 오소 국중에 존념해 주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알았으니 물러가시오. 조장왕은 그날부터 주색을 몰래하고 국정에 존엄했습니다. 장왕 역시 3년 동안 주색을 가까이 한 이유는 총신과 간신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왕은 국정에 임하자 간신을 비롯한 보정, 부패, 관리 등 수백 명을 추살하고 수백 명의 충신을 등용했습니다. 또 오고와 소종에게 정사를 맡겨 어지러웠던 나라가 바로잡히자 백성들은 장왕의 멋진 재기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일명 경인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평소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가도 한번 시작하면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의 큰일을 이름을 비유한 말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농지보호 제조선을 사수하고 국가식량안전의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0: 올바른 지적권 수립과 실천, 하북성 형대시 호북성 무한시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1: 여러 지역이 홍수 방지 조기 경보와 구조 준비를 강화하면서 태풍 바비에 전력 대응했습니다.
0: 미군이 이란에 대한 새 라운드 타격을 발동하고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식량 안전은 국가 대사이며 농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줄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농지라는 생명줄을 사수하고 농지를 무단 점거하거나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고표준 농경지 조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농지 면적을 유지하고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올 들어 각지에서는 최고 수준의 농지 보호 제도를 철저히 관찰하고 관리 보호 방식을 지속적으로 승격하며 새로운 관리 보호 모델을 도입하면서 모든 농지가 풍작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여름 곡물 생산은 불리한 기후 요소가 평년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재차 풍작을 거두었고 총 생산량이 처음 3천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풍작은 각지에서 농지 보호와 질 향상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묵혀둔 땅을 다시 경작하고 활용을 추진한 것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겨울철 한가한 밭을 개발하고 이용하며 재배 구조를 최적화한 한편 여름 곡물 재배 규모를 안정적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농지 보호 사업을 시종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고찰과 조사 연구를 진행할 때마다 습금형 종속에는 토양 습도, 묘목 자람세, 수확 상황을 요해하고 깊은 사고를 했습니다. 2013년 12월 열린 중앙농촌 사회에서 습금형 종속에는 농민은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농지는 그럴 수 없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만약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바꾼다면 우리는 먹고 살 기반을 잃을 것입니다. 단연간 종속에는 농지라는

0: 책도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실시 조례 개정을 완수하고 흑토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농지보호 목표 평가 심사를 엄격히 하고 책임을 층층이 다지는 한편 농지의 류출과 보충 농지에 대한 전 과정의 감독 관리를 엄격히 진행하고 농지 보전, 조성 균형 제도를 착실하게 다졌습니다. 일부 지역은도 전장제를 도입해 개별 필지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생태환경법전이 통과되면서 농지 보호 수술은 전례없는 높이로 향상했으며 가장 엄격한 제도, 가장 엄밀한 법 체계로 토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일련의 강경 조치에 힘입어 우리나라 농지 보호 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18억 모라는 농지 보호 최저선을 굳건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농지를 보호하면서 량뿐만 아니라 질도 높여야 합니다. 최근 연간 고표준 농지 건설 자금 투입을 해마다 늘린 가운데 무당 주황 자금 투입은 2천 원을 초과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국적으로 건설한 고표준 농지 면적은 로계로 13억 5천만 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재 광동성 소관 곡강구 전역에 토지 종합정비 2기 프로젝트가 계획 설계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지 통합으로 대규모 농지 조성을 통해 곡강구에서는 오무 면적 이하의 농지가 727개나 줄었지만 고표준 농지 면적은 12,310모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수항 1호 문건은 알칼리성 토양의 종합 이용과 산성화 농지 개량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이틀 전 강서 의풍의 정비를 거친 산성화 농지의 올표가 수확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현재서 개량한 산성화 농지는 8만여모에 달하며 과거의 조수확 농지가 현재는 고수확 옥토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북성 창주의 중첩 산업단지 내 알칼리성과 가뭄에 강한 밀 우량종 증식 포선에서는 기술 전문가들이 다음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알칼리성 땅에서 개발된 이 밀 품종은 현재 창주와 천지 남부, 산동 북부의 알칼리성 지역으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15차원의 전망계획 요강은 농지 보호의 최저선을 사수하고 농지의 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식량안전사업이 두드러진 위치에 놓았습니다. 올해 나라에서는 농지 보호와 질 향상에 대한 립법사업을 다그치는 한편 농지 배치의 최적화와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보호와 국토녹화 공간 전문계획을 편성하고 농지 공간과 농지 보충 공간을 과학적으로 확정하며 한관 기본 농지 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자연 자원에 대한 관리와 국토 공간 계획에 대해 엄격한 통일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올바른 치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하북성 형대시, 호북성 무안시는 습금평 당근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리듬을 견지하며 학습과 실천을 병행하면서 학습 교양 성과가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주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북성 형대시는 계속 개방적 자세로 교육을 견진한 한편 올바른 치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착실하게 전개했습니다. 경영 환경 개선과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 조체와 대중들이 시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형대경제개발구는 일괄 접수, 심사비준 병행, 전과정 대행, 시간의 처리에 봉사 모식을 도입해 심사비준 절차를 30% 이상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설립, 연구개발, 생산 등 각 단계에 맞춰 실무 전담반을 설립하고 1대1 전과정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제때 파악했습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형대시 전역의 현급 이상 지도부는 환경정돈, 안전생산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점 3,406개를 찾아냈습니다. 즉시 개선하고 기재를 장기화하는 것을 결합하는 과정에 형대시는 문제 발견, 정돈 개진, 말소, 공고의 업무 기재를 구축해 발전 과정에 막힌 점, 민생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정돈하고 각종 문제를 분류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경을 전개한 이래 호북성 무안시는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처리하고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처리하는 시민 봉사 전화 기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0: 일상 민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민생 문제를 분석하고 단일 민원이나 개별 문제만 해결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부문이 협력해 한 종류의 문제를 공동 해결함으로써 민원 해결의 질과 효과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무안시 강암구 산해관로는 현재 유명한 미식거리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람과 차량이 붐비고 가게 경영이 혼잡하며 환경이 어선수한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과 관광객들의 체험에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관련 부문은 산해관로와 주변 지역에 대해서 미세개조 작업을 가동하고 격리시설을 추가하고 기반시설을 한층 더 보완하며 일부 도로에 대한 교통관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무안시는 처급 이상 지도부를 조직해 학습교양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 목록 1,765개를 작성하고 11,200여 가지 문제를 이미 조사해 개선하고 해결했습니다.
1: 올해 제9호 태풍 바비가 10일 오후 이미 열대 폭풍급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3일 오전 5시 태풍 중심이 안위성 저조시 봉양현 경내에 이르렀습니다. 조한기상대는 바비가 북편동에서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강도가 점차 약해지고 14일 낮에 산동 반도를 거쳐 황해 북부 해면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화동 동북 등지에 여전히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지역은 사전 예방에 주의를 돌리고 홍수 방어 조기 경보와 구조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위성 황산 협회는 지질재해 위험 부담 요소에 대한 점검과 인원 대피, 공사 중지 등 재반 방어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현 휘성진 신로가 지역사회 3.1군과 관리원들은 주민 가정을 직접 찾아가 홍수 방어와 선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관리원 정용리는 관할군 내에 지질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점검하고 특히 산체 경사면과 절벽에 위치한 주택구의 안전 우한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토양과 물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태풍 대피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미리 응급 준비를 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진실은 강우 상황 관측예보 3개 방어선을 전면 가동하고 핵심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하북성 석가장 승덕 당산 등지의 수리, 도시관리 등 부문은 도시 침수, 건설 현장, 저수지, 하천 등 주요 구역에 대한 점검과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북성 사마시에 위치한 연교신구는 이동식 배수펌프 차량을 배치하고 홍수 방어 인력 144명을 동원해 침수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구간에 상주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연교 고신기술개발구 종합관리국 직원 한금사는 펌프 자체 배수 능력이 7천 립방미터이지만 13,000 킬로그램의 临시 배수 시설을 추가 설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 발생 시 량단의 경관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당직 집법인원, 교통경찰 등 3개 방어선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련영성 호루도시 수승현 태풍구 저수지는 미리 방류 조치를 통해 저수지 용량을 확보하고 관련 부문은 일부 마을 도로와 교량을 临시 폐쇄하고 통제했습니다. 태풍구 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소종현 전유진 선장촌은 사전에 홍수 대응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선장촌 당총지 부속이 오홍도는 현재 저수지는 한창 방류 중이고 대피 가능한 모든 주민을 전부 대피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강우로 길림 동료현 류역의 홍수 위험 부담이 커졌습니다. 현재 동료현은 마을 주민 842명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림시 거처 14개를 마련했습니다. 수리부 송료수리위원회 부주임 량단호는 수리 부문은 저수지를 사전에 방류해 방수 용량을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저수지, 위험한 저수지, 중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건설 현장 등 핵심 고리 홍수 방어 위험 부담을 미리 분석하고 예보 정보를 방어 최조선까지 직접 전달하며 각지에서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0: 태풍 바비로 인해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수 소식을 듣고 곧바로 홍수 방어 구조 일선으로 달려가 주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절강성 영파 상산현 용산촌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11일 밤 11시 무렵 마을 당원 비상대응팀은 순찰 중인 촌민 창고의 강판 지붕이 강풍으로 파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철판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면서 언제든 날아가 사람을 다치게 할 상황이었습니다. 10일 새벽 3시 풍속이 다시 급격히 세졌습니다. 조민들은 이미 깊이 잠들었지만 방금 막 고정해둔 강판 지붕 모서리가 또다시 바람에 들썩였습니다. 비상대응팀은 다시 빗바람을 무릅쓰고 나섰습니다. 태풍 방어기간 영상촌 당원 비상대응팀은 24시간 안전순찰을 돌며 800여 명 조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11일 밤 북경국제무역빌딩 남쪽 철도교 밑에서는 북경의 배수그룹의 당원 간부와 직원들이 도로 주변 안전을 위해서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가며 링근의 우수구 하나하나를 모두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10일 새벽 단시간 강우로 도로면 침수 현상이 발생했지만 이들은 해당 지점에 고인물을 불과 20분 만에 처리했습니다. 11일 밤 북경시에서는 3천여 명 배수 인력이 동원되어 153개 침하교량과 만두개 위험지점을 지켜냈습니다. 11일 밤 천진계주 우교저수지 수위가 계속 상승하며 링근 3개진을 위협했고 동류장촌의 근 300명 조민들은 긴급한 대피가 필요했습니다. 누구 집에 노약자, 여성, 어린이가 있는지, 누구 집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 또 어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지 마을 당원 간부들은 모든 사항을 일일이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정보 대소, 인원 확인, 탑승 차량, 특수 수요까지 하나더러 놓칠세라 모두가 밤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일 10일 새벽 강한 호우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피 작업은 최종 판단 끝에 가동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선에 나타난 당원 간부들은 모두 평안을 위한 일이었으니 이러한 도구는 충분히 값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 국가정보센터가 7월 10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여러 선행 지표가 안정적으로 반응하며 고시 경제의 강한 회복 탄력성과 충족한 동력의 긍정적 태세를 보여줬습니다. 공업 생산이 안정적인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산업단지 생산 활기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하고 공업 생산 활력은 지속적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략적 신흥 산업과 관련된 특허 호요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하고 전반 기술 연구 개발 속도가 빨라지며 신기술이 실험실에서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이행하면서 산업 고도화의 핵심 지탱력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투자 구조가 새롭고 량질의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방 분야 자본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컴퓨팅 파워 등 디지털 기반 시설 프로젝트 락찰 금액은 23% 늘었습니다. 정책 요도 아래 우리나라의 투자 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되며 제조업 전환과 고도화에 강력한 신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 인기도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전국 오프라인 상권의 유동 인구 열기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하고 오프라인 소비 결제 금액은 2.7% 증가했습니다. 이 중 전자제품과 문화관광 관련 교통과 외식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고 휴일 효과가 체험형 수요를 집중 방출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올들어 우리나라 신소재 산업 중점 분야에서 잇따라 원천적인 성과 돌파가 이루어지며 첨단 제조, AI 등 일련의 핵심 산업에 혜택을 안겨주고 신질 생산력을 키우는 중요한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얇디얇은 이 한 장의 소재가 바로 우리나라가 최근 개발한 신형 스마트 소재입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전류만 흘려보내면 5kg의 아령도 겉내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흡착력은 기존 소재의 400배 이상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형 반도체, 신에너지, 에너지 저장, 유연 광전자 등 올들어 여러 분야 신소재 연구 개발에서 줄줄이 돌파적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산동진암에서는 차세대 전자급 수지 소재가 량산에 들어가 AI 서비스 전송 효율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는 40%나 낮췄습니다. 강소 련운항에서는 세계 라인의 세계적 수준 고성능 탄소 섬유 생산 라인이 최근 집중 가동되어 해상 풍력 설비, 신에너지 차량, 체화지능 로봇 등 제품 성능의 전면 승격을 이끌 전망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신소재 중대 프로젝트와 산업 기반 재건 공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550억 원 규모의 신소재 제품을 시장에 진입시키면서 품목이 가상 완비화되고 규모 면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소재 산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0: 신소재 산업 생산액은 약 10조 원에 달하고 100여종 소재 생산량이 세계 최상위권에 포진했습니다.
1: 2025년도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을 수상한 본덕 원사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레이더 전문가입니다. 본덕 원사는 팀을 이끌고 우리나라의 지상, 해상, 항공, 우주 전방위, 조기경보 탐지 체계 발전을 선도하면서 한 생을 우리나라의 국방 레이더 개발에 바쳤습니다. 2025년 9월 3일 열병식에서 전함은 광장 상공에 날아오른 전투기 편대. 이 전투기들은 먼 간격을 두고 적기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중국인들이 10년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레이더 기술 덕분입니다. 본덕은 바로 이러한 기술 기반을 다진 인물입니다. 1960년대 할빈 공업대학을 졸업한 후 본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인 위상배열 레이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군은 8천여 개의 안테나 유닛으로 구성되었고 높이는 8층 건물 높이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안테나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이 설비는 하나의 방대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분덕과 연구팀은 깊은 산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15년 만에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격 위상배열 조기경보 레이더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레이더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국방 수요도 커졌습니다. 분덕은 차세대 고난도 기술인 공제 펄스 도플러 사격 통제 레이더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일반 공제 레이더가 우쪽만 볼 수 있고 아래쪽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했기에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소수 국가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본덕은 매번 비행기에 올라 레이더 신호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기종은 로후 모델이었는데 비행 중 엔진 고장과 장륙 장치 오작동이 발생하면서 그는 두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1989년 말 공제 펄스 도플러 사격 통제 레이더가 드디어 국가 검수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전투기는 상공을 날아오면서 조공으로 침범하는 적기를 더욱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수를 통과한 다음 본덕은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장기간의 과로로 신근염이 도지면서 체중이 64kg에서 54kg으로 급감했던 것입니다.
0: 올 들어 전국 공안기관이 정밀 예방, 세밀 통제, 정밀 타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고수준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확보하면서 중국의 사회 치안 상황이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공안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접수 건수가 동기 대비 16.1%, 치안사건 접수 건수는 10.6% 줄면서 두 지표의 감소폭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공안기관은 악세력 관련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위법 범죄를 엄하게 단속하는 이에 대한 고압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이후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수가 연 8개월 동안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고 보상하는 면에서 각종 경제 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하고 민생 보상 면에서 다지역 통합 처리, 전국 일괄 처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1억 명 주민이 타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편 편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생태경무소 3천여 개를 세워 생태치안 기재를 꾸준히 보완했습니다.
1: 미군 중앙사령부가 10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군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후 5시 이란에 대한 새 라운드 타격을 발동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이란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수차례 타격하고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형 선박을 타격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새벽 이란 아바스항과 시릭 지역 등 여러 곳에서 폭발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언론이 10일 보도한 데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적대 측의 투사물 11발이 이란 남부 호르무즈 간주 게슈 섬을 명중해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10일 이란 미사일이 중동 지역 미군 목표물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군이 10일 전한 데 따르면 이란은 공격형 무인기를 출동해 쿠웨이트에 위치한 미군 애국자 방공 시스템과 탄약고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레인에 위치한 미군 통신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저녁 쿠웨이트 륙지 변경 조서 3곳과 해상 시추

해외 플랫폼 한 곳이 습격을 받았다고 통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동항 상황과 관련해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동항은 지속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현재 동항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이란이 모두 자제하고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충돌 양측이 정세 안정을 확보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6월 하순이 폭염을 맞이한 유럽 여러 지역에서 7월의 새 라운드 고온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러 나라 기온이 잇따라 최고치를 돌파한 가운데 유럽과 전 세계의 극단적 고온 날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학교 임시 휴가, 철도 운행 중단, 의료 시스템 붕괴 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날씨는 대중의 생명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일상생활과 도시 운행, 공업 생산 등의 여러 면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상 현상은 현재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제 사회 압력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포르투갈 내륙 여러 지역에서 섭씨 40도 이상에 달하는 극단적 고온 날씨가 지속되면서 여러 행정구에서 고온 족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영국 수천개 학교는 폭염으로 인해 수업을 조정하거나 휴강을 택했으며 런던 지하철 내 온도는 한때 섭씨 40도에 근접해 승객 여러 명이 더위를 먹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6월 28일 섭씨 41.7도의 고온이 포착되었으며 연 3일째 독일의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폭염 속에서 궤도가 손상돼 일부 지역의 궤도 전차가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고온 날씨는 일찍 나타나고 또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 등 나라는 6월에 모두 고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유럽 동맹 기후 관측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봉사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올 6월 서유럽은 기록 이래 가장 더운 6월을 맞이했으며 평균 기온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기 평균보다 섭씨 3.05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서지중해와 대서양 연안 해역에서 해양 열파가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고온 날씨는 유럽의 경제와 사회 운행, 대중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 통신사의 집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섭씨 35도 이상에 달하는 지역에 체류한 인구가 억명을 초과했으며 여러 지역의 병원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비고 교통과 전력 시스템도 과부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제과학연구기구인 세계날씨연맹이 일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본 라운드 폭염으로 인한 유럽 사망자 수가 이미 기타 모든 자연재해 사망자 수 총합을 초과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간사 테드로스는 유럽 지역의 고온 관련 사망자 수가 6월 21일부터 지금까지 1,300명 이상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온 위험 부담에 노출되면서 여러 나라 의료 시스템이 경계태세에 진입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고온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리스에서 산불이 발생해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서비스 시스템도 고온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고온 날씨로 인해 프랑스 영내의 학교 13,500개가 휴강하거나 특별 수업을 배치했습니다. 영국의 일부 교실은 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으로 치솟아 1,000개가 넘는 학교가 휴강 또는 부분 휴강을 택했습니다. 공업 생산 또한 고온 날씨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원자로는 하천에서 모를 뽑아 냉각시킨 후 또다시 온도가

높아진 물을 배출합니다. 주변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전력그룹은 원자력 발전소 4개 원자로에 대해 운행을 중단하거나 저전력 모드로 운행하면서 400만 킬로와트 이상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순 시 전력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유럽 녹색당 공동의장인 키란 그레프트는 현재의 폭염 사태는 한 차례 유럽 공중보건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은 반드시 강유력한 조치를 취해 극단적 날씨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녹색당은 또 유럽 동맹 회원국 지도자들이 최고급별 긴급 정상회를 열고 극단적 폭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폭염이 사회 운영과 대중의 삶에 엄중한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미국 요선 텔레비전 방송 뉴스넷은 유럽이 마주한 도전은 결코 단순한 에어컨 한 대가 아니며 인프라와 제도 설계 그리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 유럽 열차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메히코 성을 누비는 중국 경전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홍 선생님, 이번 체험과 접촉 과정을 통해 중국의 요인 잠수 사업이 지속적으로 혁신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의 활수가 어디에서 오든지 더 깊은 인식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2: 우리는 늘 분투에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혁신에는 더 많은 지도와 보장이 필요합니다. 수십 개 기관이 공동으로 완성한 거대한 심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수많은 과학자, 공정사, 그리고 당신과 같은 잠수사를 비롯해 많은 기술 지원 인력의 전폭적인 협력 덕분일 것입니다. 전국이 하나로 통합된 국내 대협력을 이루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우리의 신형의 거국 체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독특한 제도적 우월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형의 거국 체제에 집중적인 힘을 발휘해서 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우월성을 진정으로 발휘하는 것이 과학기술 강국과 혁신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라 생각합니다.
1: 우리의 제도적 우월성도 곧 우리의 혁신의 새로운 우월성이겠죠. 네, 오늘 두 분께서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상 해설인 왕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도가 가까이 있어도 닿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일이 작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이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요인 우주 비행과 달 탐사, 화성 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형의 거국 체제 덕분이고 중국화와 시대화된 막스주의의 지도 덕분입니다. 이 모두가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과학기술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막스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본국과 본민족의 역사 문화라는 옥토에 뿌리 내려야만이 막스주의의 진리라는 나무는 뿌리가 깊고 가지가 무성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문화 전승 발전 좌담회에서 강조했듯이 막스주의와 중화 우수 전통 문화는 내원이 같지 않지만 서로 고도의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일치해야만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는 역사 행정에서 막스주의의 진리의 힘으로 요구한 중화 문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한편 중화 우수 전통 문화도 막스주의가 풍부한 문화적 자양분을 얻도록 했습니다. 신시대인 오늘날 우리가 실천을 기반한 이론 혁신을 계속 추진하려면 반드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잘 파악하고 이 속에 관통된 입장, 관점, 방법을 잘 견지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6가지 반드시 견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반드시 인민 최우선을 견지하고 반드시 자신감과 자립을 견지하며 반드시 바른 길에서의 혁신을 견지하고 반드시 문제 해결 방향을 견지하며 반드시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하고 반드시 마음의 천하를 품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 6가지 반드시 견지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이론적 성격과 선명한 특성

0: 추진하고 새로운 위대한 성과를 이룩해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더 화려한 장을 엮어가야 할 것입니다.
1: 본 프로그램 사상 해설인 왕글 교수, 경전 해설인 여파 교수의 깊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실천은 우리에게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무엇 때문에 훌륭한지는 결국 막스주의가 가능하고 중국화와 시대화된 막스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막스주의 기본 원리와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를 결부시키고 중화 우수한 전통문화와 서로 결부시키며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세상을 끊임없이 쓰고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열어가야만이 막스주의가 중국 대지에서 계속 더욱 강대해지고 더욱 설득력 있는 진리의 힘을 과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함께 주시의 시를 낭송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2: 관수有感, 其 주시 半亩方塘一鉴开, 天光云影共徘徊, 问渠哪得清如许, 未有源头活水来。
3: 观书有感, 其二, 朱熹。 昨夜江边, 春水生，猛冲巨舰一毛轻，向来枉费推移力，此日中流自在。

0: 지금까지 게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 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곡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유럽 열차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8155편 중국 유럽 열차편이 10월간 9,900여 킬로미터를 달려 종점인 독일 뒤스부르크 화물 운송장에 도착했습니다. 라인강변의 뒤스부르크는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내수 철도 화물 운송 중점이다. 한여름 화물 운송장은 다망한 모습입니다. 높이가 수십 메터인 용문 크레인 4대 사이로 각종 하역 설비와 대형 트럭이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대량의 컨테이너가 질서 있게 쌓여 있고 트럭에 탑재한 컨테이너는 유럽 각지로 향발합니다. 올 6월은 중국 유럽 열차가 통일 브랜드를 가동해서 1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중국 유럽 열차의 운행 수량은 이미 만 편을 넘었고 물동량은 100만 개를 초과함으로써 같은 기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규모화 운행에 힘입어 뒤스부르크는 중국 유럽 열차 유럽 물동량 중 30%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독일, 중국과 유럽의 쌍방향 무역을 다지는 동시에 민생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중국 유럽 열차는 뒤스부르크 전반 물류 사슬에서 창출한 신규 일자리가 2만 개 이상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뒤스부르크에 정착한 중국계 기업은 40개에서 120여 개로 늘었습니다. 올해 59세인 뒤스부르크 시민 토마스 크라이니키는 한 독일 지사 해외 창구에서 하역 작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의 쌍방향 화물 운송량이 안정적으로 증감에 따라 그의 수입은 안정적이면서도 상당합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이 부진하고 국제 무역이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 유럽 열차는 아시아 유럽 국제 운수의 새로운 구도를 개척함으로써 연선 경제 무역 협력에 안정한 실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유라시아 독일 유한 회사는 뒤스부르크에 위치한 종합물류 회사로서 중국 유럽 열차에 관한 업무가 회사 전체 업무량의 80% 이상을 점합니다. 회사 부사장 이르판 투란에 따르면 당면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면서 해운과 항공 운송 등 재래식 운송 모델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고객들이 중국 유럽 열차를 선택하는 주요 원인은 바로 그 안정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한 국제륙항 다식 합동운송요한회사 총경리 소박에 따르면 서한에서 뒤스부르크까지 중국 유럽 열차편은 전년 상시적이면서도 안정한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운행 밀도가 증가하고 상품 공급원 구조가 최적화됨에 따라 중국 유럽 열차는 중국 유럽 그리고 연선 무역 왕래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갈수록 더 많은 중국 고객과 외국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명문 국제 화물 운송 회사는 2015년 9월에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유럽 열차 패키지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회사의 철도 업무 총 책임자인 베차프 체웨이는 현재 유럽 물류 구도에서 불가결한 부분이 된 중국 유럽 열차는 대체 운송 방식이 아니라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공급망 해결책으로 부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도 연선 국가의 대중국 무역 협력을 위해 기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재 중국 유럽 열차가 운송하는 화물 품목은 큰 품목으로 53가지, 상품 종류는 5만여 가지에 달하며 연선 국가와 지역 민족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농업과 목축업 제품, 화학 공급 원료,
소비품 등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쾌속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뒤셀도르프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6월 15일까지 듀스부르크 방향의 중국 유럽열차 운행 편수는 동기 대비 33% 증가한 466편이었습니다. 뒤셀도르프 주재 중국 총영사 요용에 따르면 중국 유럽열차는 이미 아시아 유럽의 민생에 혜택을 주는 본보기 공정으로 부상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이 압력을 받는 배경하에서 공급망 안정기와 지역협력 접착제라는 관건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중국 유럽열차는 아시아 유럽 지역경제의 위험 부담 대응 근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38세인 다니엘 토머스는 듀스부르크 화물 터미널 판매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를 이용해 상해와 서안, 무한 등지를 방문한 토머스는 중국의 도시 건설과 인프라 현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토머스는 지난 10년간 중국과 유럽의 무역 관계가 날로 밀접해지면서 중국과 유럽 열차의 쾌속 발전을 추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더 많은 화물이 듀스부르크에서 포장 작업을 마친 후 중국 유럽 열차를 거쳐 중국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왕복 과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머스는 중국 유럽 열차가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면서 향후 10년 동안 일터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미 물류 자체를 초월한 중국 유럽 열차편은 중국과 유럽 간 경제무역 호혜 협력의 교량과 유례가 됐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의 발전 전망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독일 회사는 독일과 그 주변 국가의 물류 허브와 시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성을 누비는 중국 경전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성의 경전철 1호선 아즈텍 스타디움역에 인파가 북적이는 가운데 축구 팬들이 경전철을 타고 륙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역을 나온 후 적지

많은 축구 팬들은 기념 촬영을 하면서 표식을 따라 아즈텍 경기장으로 갑니다.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기간의 한 장면입니다. 경전철 1호선은 멕시코 성남부의 중요한 대중교통으로서 총 길이가 13km, 중간역 16개, 종착역 2개를 설치해 코요아칸, 트랄판, 호치밀코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연결시켰습니다. 많은 팬들이 경전철을 이용해 경기장으로 움직이면 도로 정체 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도시 생활을 엿보는 특별한 여정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전철 안에서 멕시코 팀 유니폼을 입은 소년 아르마는 멕시코 성남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경전철을 타고 동네 경기장을 찾아 축구를 즐긴다는 아르마는 중국에서 만든 경전철은 그의 축구 전용선이라고 말합니다. 콜롬비아 축구 팬 후안 칸은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멕시코로 왔습니다. 경기 당일 후안 칸은 친구와 함께 경전철을 이용해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후안 칸은 멕시코 성의 경전철은 대기 시간이 짧고 속도가 빠르고 편리하기에 도시를 구경하려면 우선 경전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국 중차 주주전력기관차 유한 회사가 개발한 신형 경전철 115편이 멕시코 성,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등 멕시코 영내 주최 도시를 커버했으며 하루 평균 승객이 연인수로 12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과 멕시코 서비스팀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당직을 서면서 차량 운행 상태를 예의주시했습니다. 멕시코성 신형 경전철 프로젝트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중차 주주회사는 경전철 개발과 생산, 현지화 운송, 기술 보상과 응급 업무를 담당했으며 월드컵 기간 경전철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확보했습니다. 중차 주주회사 메이코 지사 책임자 락초에 따르면 여객 유동량을 감안해 중차팀은 차량과 현장, 후방 등 3급 연동 대응 기재를 구축하고 경력이 오랜 공등사를 증발해 당직과 24시간 응급기술 지원팀을 설립했습니다. 경전철을 운영하기 전 기술자들은 매일 핵심 부품과 차량 탑재 시스템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운행 과정에 현장 인원 배치와 구간 운행의 연동을 유지해 돌발 사태에 적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마친 후 차량 상태를 재차 검사함으로써 고강도, 고밀도 운행 조건에서 경전철이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확보했습니다. 2024년 2월 중차 주주회사가 개발하고 생산한 경전철이 메이코성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올 5월 현지의 문화 요소를 융합한 신형 경전철 17편을 개통하면서 현재 도시교통은 보다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은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서로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종 때문에 미웠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꽂히면 뚫고 지나간 상처라 곧 아물지만 종에 꽂히면 빼낼 수 없어 계속 아픕니다. 사랑엔 유통기한이 있지만 정은 숙성기간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큼하고 달콤하지만 정은 구수하고 은근합니다. 사랑은 돌아서면 남이지만 정은 돌아서도 다시 우리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언제 끝이 보일지 몰라 늘 불안하지만 정이 깊어지면 마음대로 뗄 수 없어 더 무섭습니다. 렐도 정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랑과 정을 나누고 고운 추억 많이 만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종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호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건 가수의 뜻하지 않은 만남,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개혁의 중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에 입각하여 고교 기업이 전략적 안전보장, 산업에 대한 선도, 국가 경제 및 인민생활보장, 공공서비스 강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조여 책무에 초점을 맞춰 실물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속적인 혁신 능력과 가치 창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 방식을 고품질 발전, 고효율적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서둘러 전환하며 지속적인 효익 창출이 가능한 독특한 경쟁 우세를 힘써 키우도록 인도해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인류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국유 기업의 기능과 가치를 확실하게 향상시키며 경제 속성, 정치 속성, 사회 속성의 요기적인 동의를 높은 수준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완화와 규제의 변증법적 통일을 견지해야 합니다. 정부 기능과 기업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 기능과 고교 자산 출자인 기능의 분리를 견지하고 제재 및 기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기업법인의 재산권과 경영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완화해야 할 것은 확실히 완화하여 국유 기업이 활기 넘치도록 하고 국유기업의 혁신 잠재력과 창조 잠재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고교 자산 류실 방지 최조선을 굳게 지키고 규제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규제하여 고교 자산의 가치 보전 및 증식 책임을 구체화하고 고교 자산 류실 방지 제도를 완비하며 고교 자산 감독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하도록 인도하여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행이 중요합니다. 자각적으로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중대한 책임으로 삼아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며 못박기 정신으로 관철 실시를 강화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유 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요 책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고 국유 기업 주요 책무 동적 관리 방법을 재정 보완하며 류형별 국유기업의 기능을 한층 더 분명히 하고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류형별로 감독관리하며 동적으로 조정하고 령활하게 수고나는 관리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투자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투자금지 목록을 보완하며 투자 후 평가 제도를 구축하여 일부 국유기업들이 맹목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이를 벌이는 경향을 단호히 억제시켜야 합니다. 국유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유경제 중대 생산력 분포를 독립적으로 배치하며 국유자본투자의 중점 분야와 방향을 명확히 하여 국유자본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적 분야에 집중되고 공공서비스 분야, 응급능력 건설 분야, 공익성 분야 등 국가경제 및 인민생활에 관계되는 분야에 집중되며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신흥산업에 집중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자본의 합리적인 유동기제를 완비하고 전략적 재편성과 조문화한 통합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며 기존량의 구조와 증가량의 투입 방향을 서둘러 조정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와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입 배치를 강화하며 의료위생, 건강양로, 재해방지 및 피해 감소, 응급보장 등 민생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하고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보장 역할을 강화하며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국유자본투자회사와 국유자본운영회사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자본의 투자 배치, 동합운영, 진출 및 퇴출의 전문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며 국유자본투자회사의 산업투자 기능과 국유자본운영회사의 자본운영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기존 자산의 활성화와 저효율 자산 및 무효 자산 처리를 촉진하여 장기성 자본, 인내성 자본, 전략성 자본의 역할을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유자본경영예산 및 실적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 수행과 기본 민생에 대한 재력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료별 개혁, 료별 고과, 료별 채산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료별 고과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목적성이 뚜렷한 맞춤형 고과 지표를 설치하여 업종별 고과 정책과 기업별 고과 정책을 탐색 실시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하고 국가의 전략적 선도와 전략적 요구를 충분히 구현하며 공통성 정량 지표와 개별성 차별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충분히 구현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에 대한 전략적 사명 수행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량화가 가능한 국유기업 기능 및 가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유기업의 전략적 사명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유경제 증가 가치 재산제를 실행하여 국민경제 구조 조정의 결체 기반을 튼튼히 다져합니다. 에너지, 철도, 전신, 수리, 공공사업 등 업종에서 자연 독점 부분의 독립 운용 개혁과
경쟁성 부분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공공자원 배분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감독관리 체제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교기업의 독창적 혁신을 추진하는 제도적 배치를 완비해야 합니다. 신흥의 거국체제 우세를 발휘시키고 국유기업이 더 넓은 범위,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심층적으로 국가혁신체계에 융합하고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담당하며 국가과학기술 난관 돌파 임무 수행을 주도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기지, 인재, 자금의 일체화 배치를 강화하고 혁신 요소가 기업으로 집중되도록 촉진하여 국유기업이 진정으로 독창적 기술혁신결제, 연구개발투입, 과학연구조직, 성과상용화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역시 리건 가수가 부릅니다. 풍경을 안고 온 그녀.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소방토구의 진화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토구는 소방관들의 일상 근무와 임무를 수행할 때의 관건적인 방어 장비 중 하나로 복사열, 화열, 전기 충격, 정면 압착은 물론 락하물의 충격과 관통까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능형 소방도구는 정찰, 감시,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능화 장비로 발전했습니다. 소방도구는 오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재질과 외형이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기원전 564년, 동조식의 병사들은 불을 끌 때 머리가 물체에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관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토구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최초의 소방토구는 1765년 프랑스 파리에서 나타났는데 기병의 투구에서 나온 것으로 닭벽 같은 장식까지 있어 아주 독특한 개성을 뽐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의 소방토구는 주로 대나무 덩굴이나 가죽, 동, 철 등 질기고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주로 금속 재질을 사용했으며 양식은 프랑스 소방토구의 품격을 따랐습니다. 토구의 앞니마 쪽에는 소방대의 명칭이나 휘장이 새겨졌고 돌출된 모자 재앙은 락하물의 충격을 막고 소방관의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기가 대규모로 사용되면서 금속 토구의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감전사고로 인해 많은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비금속 소방토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5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토구는 동제토구로부터 일반 직물접착토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토구는 방어 기능을 갖춘 동시에 무게를 줄여 작용감을 높여주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소방대원은 각이한 임무와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투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 현장 작업에 쓰이는 소방투구와 긴급구조 작업에 쓰이는 긴급구조 방호용 투구 등이 있습니다. 소방투구는 주로 완전투구와 반투구 두 종류로 나누며 긴급구조 방호용 투구는 그 구조가 소방투구와 비슷하며 주로 재앙 있는 투구와 재앙 없는 투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소방관은 붉은색 투구를 쓰고 어떤 소방관은 노란색 투구를 쓸까요? 일반적으로 전반 화재 현장 구조 행동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지휘하는 현장 지휘인은 붉은색 투구를 착용합니다. 반면에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장비를 다루거나 직접 화재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대원들은 노란색 투구를 착용합니다. 소방투구의 극한 방호 비밀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므로 그들의 안전

0: 장비 방호 조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소방 도구는 복사열이나 화염염소, 전기 충격,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락하물의 충격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소방 안전의 표준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5kg의 철말돌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소방 투구가 깨지지 말아야 하며 5kg의 철줄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소방 투구를 뚫지 못해야 합니다. 투구의 좌우 수평 시야는 10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완전 투구의 무게는 1800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반 투구는 1500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란 요구사항들이 까다롭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소방관들에게 난공불락의 생명보호막을 만들어주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소방투구의 기능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보호성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지능형 소방투구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투구는 전통 투구에 기초해 우수한 많은 기능을 집약시켰습니다. 특히 물을 뿌릴 때 발생한 비디오 이미지 수집, 열 적외선 이미지 수집, 환경 온도 모니터링 등 기능은 소방관들이 화재의 중심 위치와 숨겨진 화점을 찾고 연소 정도와 확산 범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 화재 현장의 지능형 정찰을 가능하게 하고 소방관들이 연기를 뚫고 신속하게 사람을 수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5세대 이동통신, 쌍방향 음성대화, 고화질 디스플레이 등 기능은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의 실시간 상황을 지휘센터에 진속하여 팀원들의 위치와 지휘센터의 명령을 적시에 획득함으로써 전반 구조 과정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독성가스와 가연성가스 감지 기능은 소방관들의 일선화 탄소, 메탄, 휘발유 소스 등 독 유독 기체와 그 농도를 감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소방관들에게 경보를 보내고 지휘센터에 보고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능형 소방투구는 또 위성 위치 추적, 생명 징후 체크, 지능형 경보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쓰러진 후 오랫동안 자세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긴급 신호를 전송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휘센터는 곧바로 위성 추적 인식 시스템을 통해 해당 소방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진속하게 구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방어 장치에 불과했던 소방 투구가 오늘날에 이르러 정찰, 감시,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능형 장비로 발전했습니다. 이때 한 단계 발전은 모두 소방인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역행자들이 항상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그리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나는 기억과 망각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남에게서 받은 도움은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베푼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내 나이 올해 73. 나는 평생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다. 오늘 길에서 807번 공공버스를 보자 10년 전 생면부지의 그 한족 처녀 덕분에 두 번째 생명을 찾았던 순간이 생생히 떠올랐다. 2016년 봄의 어느 날 아침 9시쯤이었다. 시장에 가려고 자전거를 끌고 동네 골목길로 나섰다. 좁은 길이라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앞을 보니 100m쯤 떨어진 정류장에 666번 공공버스가 서 있었다. 내가 그 버스 뒤까지 거의 도달했을 때 깜빡이가 켜졌다. 출발 신호였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출발하면 왼쪽으로 움직일 테니 나는 자연스럽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그대로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이었다. 뒤에서 오던 807번 버스가 나를 덮친 것이었다. 이 버스는 출퇴근 전용이라 작은 정류장은 그냥 지나치고 속도를 내며 달리는 차였다. 그날도 조금만 속도를 줄였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 버스는 내 자전거들을 스치며 지나가 버렸다. 순식간에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자전거는 멀리 튕겨나갔고 나는 그대로 땅에 나뒹굴어졌다. 666번 버스 앞바퀴 옆 콘크리트 바닥에 심하게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다. 터진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길바닥을 적셨다. 두 버스는 모두 멈췄고 승객들이 모두 내려와 둘러섰다. 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666번 버스 앞에 누워있으니 그 버스 탓인 줄 알았다. 807번 기사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달려와 나를 이렇게 안았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나타났다. 807번 승객 중 한 명인 헬스 강사라는 한족 처녀였다. 그녀는 차 안에서 사고 전말을 모두 지켜보고 뛰어내려왔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처녀는 체육 중등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 헬스장에서 코치로 일하며 위급 상황에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훈련을 쌓았으며 응급처치에도 능숙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 재주가 많은 처녀가 그날 어쩌다가 내 곁에 있었던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그 처녀는 내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개의치 않고 운전사 손에서 나를 받아놨다. 그리고 내 인중을 세게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쯤 누르자 나는 후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간신히 눈을 떴다고 한다. 그때까지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한 처녀는 다정하게 물었다. 이모, 깼어요? 제 말 들려요? 그러고는 자기 휴대폰을 내밀며 가족 전화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래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나는 그 말은 알아들었지만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처녀는 휴지로 내 머리에 피를 닦아주며 이모, 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라며 계속 격려해 주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린 나는 딸의 전화번호가 떠올랐다. 그녀는 나를 아는 채 바로 딸과 통화하며 위치를 알려주고 빨리 오라고 당부했다. 마침 집에 있던 딸이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현장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120 구급차가 다섯 대나 대기 중이라 쉽게 나를 찾을 수 없었다. 계속 처녀와 통화하며 겨우 나를 찾을 때까지 그녀는 여전히 나를 꼭 안고 있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다가오자
그녀는 의료진과 함께 나를 구급차에 실어주며 이모 잘 치료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면목 모르는 한적 처녀, 마음씨 고운 그 처녀.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도 나는 계속 그녀 생각뿐이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교통사고 위급 환자라 바로 전면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딸에게 말했다. 머리 상처가 심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것이 다행이고 더 잘 된 일은 뼈에 이상이 없고 피를 많이 흘려 오히려 머리 안에 혈전이 적게 생겨 수술 없이 봉합과 보존 치료만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의사는 상처 주위에 머리카락을 자르고 일곱 바늘을 꿰맨 뒤 입원을 권했다. 난생 처음 입원하여 한 달간 치료를 받고 마침내 완쾌되어 퇴원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그 순간이 어제일 같은데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다시 올까봐 늘 불안했다. 하지만 그 면목 모르는 한적 처녀 덕분에 그 걱정은 점차 사라졌고 오늘까지 평안히 만년을 보내고 있다. 만약 그날 그녀의 신속한 응급조치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의식을 되찾고 딸에게 연락할 수 있었을지 또 병원도 제때 갈 수 있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리고 666번 버스 기사님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출발하려던 상태에서 그 밑에 쓰러졌을 때 어떻게 그렇게 급정거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서 면목 모르는 고마운 분들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가고 싶다. 현재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나는 고향 아닌 이곳에서 만난 다정한 친구들과 함께 전자 오리간도 배우고 태극권도 익히며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다. 흥겨운 삶의 멜로디가 저 산너머까지 메아리치길 도성 모아 기도한다.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일명 경인입니다. 한, 일, 울, 명예, 놀랄, 경, 사람, 인으로 분류되는 일명 경인은 한 번 울음이 사람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뜻밖의 뛰어난 일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순오곤이라는 요명한 익살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키는 매우 작았지만 매번 사신으로 외국에 가서도 수모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기 활계렬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제나라 임금은 날마다 주색에 빠져 정사를 전혀 돌보지 않은 위인이어서 늘 주변 제후국들의 침범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신하도 감히 임금에게 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순오곤은 제위왕이

수수께끼를 불기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제비왕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신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까 하나이다. 어서 내보지요. 우리 제나라에 큰 새 한 마리가 있사온데 이 새는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안 싸웁니다. 대체 이 새는 무슨 새이겠나이까? 이에 제비왕이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새는 날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한번 날면 하늘에 치솟아 오를 것이고 울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한번 울면 사람들이 놀라서 울 것이네. 사실 3년 동안 제비왕이 주색을 가까이 했던 것은 충신과 간신을 가려내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순옥원을 만난 후 제비왕은 시기가 성숙되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주색을 멀리하고 국사의 존요막이 시작했습니다. 춘추시대 조장왕에 관한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조장왕은 재위 3년 동안 명령 한마디 없이 국사를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나에 대해 가난한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가나지 못했는데 총신 오구와 대부소종이 죽음을 각오하고 조장왕에게 간했다고 합니다. 사기 초세가에 따르면 오구가 조장왕에게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가 무슨 새인가고 모르니 조장왕은 3년 날지 않았어도 한 번 날면 이제 곧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며 3년 울지 않았어도 한 번 울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네. 과인은 알아들었으니 경은 이만 물러가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만 장왕의 난행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대부소종이 죽음을 각오하고 오전에 나가 직원했습니다. 그러자 장왕은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경은 보고문도 못 보았소. 예, 보았나이다. 신은 전하께 오소 국종에 전념해 주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알았으니 물러가시오. 조장왕은 그날부터 주색을 몰래하고 국정에 전념했습니다. 장왕 역시 3년 동안 주색을 가까이 한 이유는 총신과 간신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왕은 국정에 임하자 간신을 비롯한 보정, 부패, 관리 등 수백 명을 추살하고 수백 명의 충신을 등용했습니다. 또 오고와 소종에게 정사를 맡겨 어지러웠던 나라가 바로잡히자 백성들은 장왕의 멋진 재기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일명 경인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평소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가도 한번 시작하면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의 큰일을 이름을 비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류영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디지털화, 군집화, 융합화 흐름이 한층 더 뚜렷해지면서 새로운 업태와 공간,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규모 이상 문화기업의 영업수입이 15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16개 핵심 문화 분야의 매출 성장률은 14.3%에 달해 산업성장의 핵심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북경에서 2026 국가문화산업혁신실험구 발전대회와 문화산업혁신발전교류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융합과 산업군집, 문화관광융합 등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신품질 생산력 육성과 문화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끊임없는 진화는 전통 문화산업의 체질 개선과 신생 분야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창작과 생산, 교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며 문화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통 방식에서 지능형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경시 조양구의 국가문의창의실험구는 기술 플랫폼 자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초고화질 영상의 디지털 제작부터 가상 촬영, 디지털 자산의 비축과 운영, 영상 기술 혁신까지 아우르며 그동안 영상 제작업계의 약점으로 꼽혔던 기술적인 한계를 성공적으로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화산업의 고도화라는 길에서 사천성 성도시가 보여준 특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성도시는 몰입형 콘텐츠 체험과 초고

0: 고화질 기술, 디지털 IP 육성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집중 공략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초고화질 비디오 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총 31건의 과학기술 성과를 실제 사용하고 이를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가상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 업그레이드와 접목해 대중성 있는 유망문화 IP들을 연이어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는 저마다의 지역 특색에 맞춰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동력과 문화혁신이 서로 맞물려 시너지를 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고품질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경제와 사회 발전의 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남방의 복지에 위치한 복주시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그림과 시가 일상인 한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방학기간에 읽기 좋은 책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0: 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라고 하는 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청석위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발전 방식의 녹색화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보치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중국식 현대화를 건설하는 본질적 요구에 근거해 내린 중대한 판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개 측면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질 높은 발전은 녹색 발전이 보편적인 형태로 되게 하는 발전입니다. 자원 및 에너지의 제약을 심하게 받고 경제 수용량이 제한적이며 생태계가 취약한 것이 인구가 14억이 넘는 대국인 우리나라의 기본 국정입니다. 전반적으로 현대화 사회에 들어서려면 에너지 소모가 크고 오염이 심하며 오염물 배출량이 많은 성장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중공업에 편중되고 에너지구조는 석탄에 편중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될 추세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주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약 830kW였는데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와 에너지구조의 녹색화, 저탄소화 전환 압력이 비교적 크고 탄소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관건기가 바특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모하며 대량으로 방출하는 조방형 생산 방식을 개변해 자원 리용의 효율화와 녹색 발전, 저탄소 발전, 순환 발전을 토대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습근평 청석위는 녹색 발전, 순환 발전, 저탄소 발전은 현시대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방향으로서 발전 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인 범위에서 볼 때 녹색화, 저탄소화 전환은 경제구조 고도화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매우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의 발전 태세로부터 볼 때 한편으로 녹색화 전환으로 인해 저렴한 요소 원가 우세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 생산 함수가 재구축되고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가 추진되면서 새로운 성장점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녹색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면서 풍력발전제조업과 태양광발전제조업의 생산능력, 신규 설비용량 규모와 누적 설비용량 규모가 10년 가까이 꾸준히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거대한 전통산업 녹색화 승격 및 개조 수요와 녹색 소비 수요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녹색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우리나라에서 2천여 개 녹색 공장과 170여 개 녹색 공업 단지를 세워 녹색 소비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2021년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녹색 산업은 새로운 기술을 육성하고 새로운 경영 방식을 산생시키며 새로운 공급을 창조하고 새로운 수요를 형성하는 등 방면에서 거대한 역할을 발휘해 질 높은 발전에 강대한 녹색 발전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셋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질 높은 발전은 곧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인민의 기본적인 수요도 크게 변화되었는 바 여기에는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에 대한 수요는 물론이고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수요도 포함됩니다. 그리하여 인민의 생활지수

0: 지수와 행복 지수에서의 생태 환경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화 전환을 추진해 녹색 산업과 저탄소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녹색 소비를 재창하며 녹색적이고 저탄소적인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형성을 추진함으로써 이민에게 보다 양질의 생태 제품을 제공하고 생태 보호, 경제 성장, 민생 개선의 통일을 적극 실현해야 합니다. 넷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안전한 발전을 실현하는 유력한 보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1차 제품 소비국으로서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동, 알루미늄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입 레원지도 집중되어 있어 공급 안전을 보장하는 데 위험성이 큽니다. 질 높은 발전은 곧 자원 리용률을 높이는 발전입니다. 공급 측에서 수입은 확충에 주력해 신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특히 수요 측에서는 절약과 집약화를 실현해 지출 절감에 주력하고 전면적인 절약 전략을 실시하며 에너지 자원의 수급 부족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수입 의존도와 공급 보장 안전 위험을 낮춰 경제와 사회 발전 행정이 에너지 자원의 공급 부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24 당대회의 포치에 따라 경제와 사회발전의 녹색화와 저탄소화를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건적인 조치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녹색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조세, 금융, 투자, 가격관련 정책 및 기준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자원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선진 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 응용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방면의 사업을 잘해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으로 되는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일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남방의 복지, 복주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95번째는 남방의 복지에 위치한 민월의 도읍 복주입니다. 요요하게 흐르는 민강이 도시를 흘러지나고 도심에는 세 산과 두 탑이 지켜서 있으며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온천수가 도시의 독특한 운치를 가미합니다. 복건성의 성도인 복주는 동남면에 민강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바다를 마주한 복주는 동남연해의 유명한 고성이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무역항입니다. 복주는 22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입니다. 월왕 9천의 제8대 손인 무제가 기원전 202년 한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멸한 공으로 민월왕에 책봉된 후에 복주의 야산 기슭에 야성을 축조했습니다. 282년 복주 대수 엄고가 자성을 축조했고 그 후 진나라 때 중원의 사대부들이 북방의 란을 피해 대거 남하해 복주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나라 후반에도 중원의 귀족들이 대거 남하하고 송나라 때에는 정치의 중심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중원인과 민월인 간 대통합을 통해 복주는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고 성곽의 규모도 점점 더 확대됐습니다. 복주성은 역대로 수차 증축했습니다. 천여 년 전 당나라 후반에 민왕

이는 독특한 도시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북성 때인 1066년 복주 태수 장배곡이 복주인들을 동원해 용수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따라서 온 성 안에 로금이 우거진 복주는 용수나무의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복주성에는 어산과 오산, 병산, 시산이 도심에 우뚝 솟아 있고 백탑과 오탑이 서로 마주보고 민강이 도심을 흘러지나며 세계산 두 개 탑, 한 갈래 강물의 독특한 구도를 형성합니다. 복주 도심에 위치한 어산은 모양이 거대한 거북이를 방불케 합니다. 랑오섬과 의오현, 응오석, 접오문 등 산중의 명소 이름에도 모두 자라 오자가 들어갑니다. 어산에는 또 평원대와 척공사, 구선관, 천군전, 대토전을 비롯해 많은 명승고적이 산재해 있으며 송나라 때부터 조성한 마의 석각도 100여 곳이나 됩니다. 현재 복주의 유명한 명소로 된 삼방치랑은 옛날 복주성의 골목이었습니다. 3개의 동네와 7개의 골목을 말하는 삼방치랑은 옛날 귀족들이 살던 구역으로 오늘날도 건물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품격을 유지하고 가옥들 사이에는 수십 개의 정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골목이 얼기설기한 삼방치랑은 골목 바닥에 석판을 깔고 건물은 하얀 담벽에 청색의 기와를 얹어 산뜻합니다. 건물마다 엄밀한 구도와 정교한 공법을 자랑하는 삼방치랑은 민월 고성의 가옥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1500여 년 전에 조성을 시작한 서선사는 남북 방향으로 뻗은 중심선에 천왕전과 대응보전, 법당, 장경루 등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데 건물이 높고 넓으며 아늑한 정원이 건물들을 둘러싸서 조화롭습니다. 고산 산허리에 위치한 용천사는 천여 년 전 민왕 왕심지가 세운 것인데 구도가 교묘하고 공법이 정교해 복근 사찰 중 으뜸이라는 미명을 자랑합니다. 용천사에는 또 수십 개의 사리와 2만여 권의 불교 경전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병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화림사 대전은 장강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964년에 건설을 시작한 화림사 대전은 웅장한 건물과 정교한 공법, 못 하나 사용하지 않은 교묘한 건축 기법을 자랑하는 동시에 뚜렷한 민월의 지방 특색도 드러냅니다. 바닷가의 추로라 불리는 복주는 예로부터 교육을 중시해 민왕 왕심지가 초현원과 사문학 등 교육기관과 학당을 설립해서부터 1866년 중국 최초의 근대 해군학교인 마미선정학당이 설립되기까지 천여 년 동안 복주의 학구열은 식을 줄 몰랐고 인재가 많이 났습니다. 북송의 관리이자 유명한 서예가인 채양과 청나라 대신이자 애국 정치가인 김측서, 양무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신보종, 화교의 두령이자 민주혁명가인 황래상 등이 그 대표입니다. 복주인들은 예로부터 세상을 보는 안목과 넓은 흉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50여 개 나라와 지역으로 간 250여만 명의 화교들은 현지에서 중국인들의 우수한 미덕을 실천하고 중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줍니다. 세계 중국인 갑부라 불렸던 림소량과 세계 설탕의 왕 곽학년, 담배의 왕 채운위, 목재의 왕 황쌍한 등은 해외 창업에 성공해 자신들의 행동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복주인의 정신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복주는 온천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남북길이 5km, 동서너비 1km의 범위의 지하에 온천이 집중되어 있는데 온천수의 수온이 높고 품질이 뛰어나며 물량이 많고 칼슘과 철분을 망라한 수십 가지 광물질이 함유돼 복주는 명실공히 온천의 도시입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는 복주의 요리 불도장은 취춘원을 차린 정춘발이 개발한 음식입니다. 상어 지느러미와 해삼, 전복, 닭고기, 돼지 족발, 조개를 비롯한 20여 가지 식재료로 만든 불도장은 맛이 고소하면서도 깊어 국빈연에도 자주 오릅니다. 전한데 의하면 100여 년 전에 청나라 때 복주 관전국의 한 관원이 복주 포정사 주련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로부터 주련은 그 집에서 맛본 한 가지 음식을 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닭고기와 오리고기, 양고기, 소시지 등을 뚝배기에 넣어 끓인 것인데 맛이 깊고도 담백해 주련은 집에 돌아간 다음에 개인 요리사 정춘발에게 그와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 시켰습니다. 정춘발이 주인이 설명하는 대로 음식을 만들었으나 맛이 별로였습니다. 주련은 주춘발을 데리고 관전국 관리의 집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불도장의 조리법을 배우고 돌아온 정춘발은 기존의 식재에 다양한 해물을 넣어 더 깊고 진한 맛을 냈습니다. 그 후 정춘발은 주련의 집에서 나와 음식점을 차리고 불도장을 전문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선비 몇 명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 음식을 맛보고 나서 모두 맛이 일품이라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뚝배기 뚜껑을 여니 육향이 멀리 퍼져 부처도 그 향기에 좌선을 그만두고 담 넘어 오겠네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로부터 복수전이라 부르던 이 음식은 불도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남방의 복지에 위치한 복주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내 여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그림과 시가 일상인 한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1: 내몽골 바이안 호리에 살고 있는 오대범은 또래 대부분처럼 집에 있는 양 오리의 끊임없는 울음소리에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또 식사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채소온실에서 나올 때 왼손에는 샐러리 한 묶음, 오른손에는 빨갛게 익은 토마토 두 개, 오이 하나를 들고 나오는 풍경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웃집과 비슷한 젊은, 엇비슷한 높이의 단층집이지만 집안에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실에는 온갖 물감과 화지가 가득하고 아름답게 그려진 수목화가 자유롭게 펼쳐지며 폐기된 수도꼭지는 알록달록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집 대문의 춘년 역시 오대범이 부모님과 함께 그린 것입니다. 대범이는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집에 돌아왔을 때 집 문을 열던 순간의 충격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대범은 레몽골 대학 애니메이션 전공에 합격한 후 방학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나가 스케치를 하곤 했습니다. 부녀는 그림 도구를 펼쳐놓고 나란히 앉아 조용히 같은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대범이 대학 시절 그림을 잘못 그리게 했다고 어머님께 하소연했을 때 엄마가 전화로 우리 집 강아지가 고양이를 끄는 모습을 그리면 어떨까? 개썰매처럼 뒤에 고양이가 앉아있는 거야 라고 제안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재미있다고 생각한 대범이는 엄마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했고 엄마는 연필로 한번 그려봤는데 그려진 강아지가 너무 귀엽고 정말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방학만 되면 대범은 집에 돌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집에는 그녀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림 전시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행 가방은 그녀가 조금씩 모은 보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쁜 그림체, 하드디스크에 담은 영화들까지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신나는 일은 제 가방에 뭘 가지고 왔는지 얼른 보여드리겠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대범은 엄마의 일상에 웃음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 빠진 후로는 엄마가 잔소리를 할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딸이 준 다이어리에는 가을에 노란 라겹을 붙이기도 하고 딸의 가장 귀여운 모습을 그려놓기도 하면서 평범한 나날이 그렇게 달콤해졌습니다. 오대범의 첫 직장은 항주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 아버지가 가르쳐준 첫 그림, 둘이서 끝없이 즐겼던 보물찾기 놀이, 그리고 언제 가도 질리지 않았던 가게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쇼핑을 가면 저 장난감 좀 만져봐라 하며 주인과 상의해 장난감을 만져보게 했어요. 전화 통화에서 대범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썼던 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뜻밖에도 수학이 넘어에서 아버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대범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시를 쓰고 딸이 그림을 곁들여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쓴 시를 낭독하여 녹음해 딸에게 보냈고 대범은 기차 안에서 출장을 가든 하나하나 듣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 적석에서 영감을 얻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시에 맞춰 그린 그림을 볼 때마다 항상 놀라셨어요. 내가 이 시를 이렇게 리해했구나 하시면서 그러면서 다음 시를 쓸 더 큰 동기를 얻으셨어요. 아버지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은 과거라는 어린 양, 어떤 일은 잊혀져다가도 다시 떠오르기도 하지. 잃어버렸던 어린 양을 되찾은 것처럼 때로는 영영 떠오르지 않기도 하지. 내 어린 양이 혹시 늑대를 만난 것은 아닐까. 오대범이 만든 인터넷 계정의 이름은 초범협, 근심을 초월할 수 있는 협객이라는 뜻입니다. 부녀가 계속해서 올리는 시와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적 군인을 데리고 세상에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었고 어른으로 성장한 그녀가 다시 부모님께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해주었네요. 이 글을 보고 대범은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시, 어머니의 그림을 모인 지 10년, 이제는 잘 정리해서 남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2020년 대범은 항주의 직장을 그만두고 내몽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범은 아버지가 그동안 쓴 시를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시집 제목은 아버지의 동명시, 시가 오지 않았다에서 따왔습니다. 거북이는 오지 않았고 잠자리는 오지 않았고 작은 벌레도 오지 않았네. 그리고 나의 시도 오지 않았네. 새 책을 펼쳐보며 엄마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를 쓰지는 못하지만 하루하루 시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집 앞 온실에서 엄마는 3분의 1은 채소, 3분의 1은 과일나무,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반드시 꽃을 심습니다.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시처럼 만들 수 있을까? 대부분 가족 셋의 작품을 갖고 각종 책 전시회, 예술제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술제에서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얻은 것은 돈 이상의 가치였어요. 그들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대범에게 묻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시는데 계속 그리도록 격려해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작품이 나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범의 계획표는 거의 아버지의 시와 어머니의 그림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2년 아버지는 녹내장 진단을 받았고 시력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대범은 아버지를 모시고 단둘이 여행을 떠나기

0: 내몽골 바얀호루를 출발해 대범은 아버지를 고향 사막으로 데려가 햇볕을 쬐게 하고 하남 정조에 가서 황하 물소리를 듣게 했으며 항조의 소호도 보여주고 강소 남경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시장도 보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휠체어를 밀고 온갖 꽃향기 가득한 공원으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타향살이하는 동안 대범은 아버지를 모시고 도서 토크 행사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공유회 도중 갑자기 밖에 폭우가 쏟아져서 누군가 우리 모두 책에 있는 시 한 편씩 읽어보자고 제안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미 완전히 실명한 아버지는 선글라스를 쓰고 휠체어에 앉아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이 자기 시를 한 편 한 편 읽어준 것을 듣고 딸에게 자랑하며 속삭였습니다. 내 시 참 잘 썼지? 아버지는 대범에게 편지 쓰기라는 시를 써주었습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단다. 글자 하나하나는 모두 장난치는 어린 양이란다. 부디 정성껏 돌봐다오. 푸른 초원 후에 아름다운 천국을 환상해보렴. 대범은 이 시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시와 어머니의 그림이 함께하고 그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결코 놓지 않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오대범은 부모님의 창작 상태를 매우 부러워합니다. 부모님께 영감을 주어 그들만의 열정을 찾도록 도울 수 있었던 대범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생활이 바로 꿈꾸던 삶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라디오로 듣는 세상, 그림과 시가 일상인 한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지는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여름방학에 읽을 만한 책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작품은 지구의 심장 소리를 들어라. 지구의 깊숙한 곳을 향한 용감한 탐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튼튼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작가 하건명이 창작한 이 보고문학 작품은 심지탈임과학 1호 시추정 1만 멘터 시추의 웅장한 과정을 전경으로 보여주며 중국의 심지탐사가 영리에서 세계 선두로 도약하는 로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신시대의 대국중기 배후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어린 독자들은 과학탐구의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막 로전 사이에 소리 없는 견지가 있고 지구 중심을 향한 탐사자들의 끈질긴 도전이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요람. 강서성 위도현 한 객가인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련성이라는 할머니는 모두에게 깊은

부대를 따라 이동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며느리가 낳은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하고 생생하게 펼쳐지는 이야기, 피와 불의 역사와 성장서사는 이 작품이 작은 장면적 서사와 작은 인물에 대한 관심을 통해 소소한 의미에서 큰 의미를 드러내는 혁명적인 소설 모식을 확립했습니다. 다음은 강자심. 작가 마전사가 쓴 이 작품은 아동의 시각으로 10세 소년 성야가 어머니를 따라 작은 섬으로 이주한 후에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섬에서 성야는 강한 자기장 장치가 친구 류창수의 성공적인 수술을 돕는 것을 목격합니다. 저자는 강자기장 과학중심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조사하고 상세한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강자기장 실험장치가 무에서 유로, 뒤따르던 대로부터 세계 기록인 45.22만 가우스를 돌파하기까지의 전 도약 과정을 전경식으로 생생하게 펼쳐 보입니다. 다음은 지능 묻은 축구공. 이는 작가 오몽춘이 쓴 현실주의 아동소설로 섬서성 남부 한 시골 축구 소년의 성장과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진령 산맥의 깊은 곳에서 소년들은 축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작품은 진령 산맥 남쪽 기슭에 있는 한중 지역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및 민속 풍물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산간 지역 인민들의 불굴의 생존 의지와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동경과 추구를 구가했으며 시골 마을의 큰 변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산을 만나리라. 이는 구공호 작가 왕록이가 쓴 아동소설입니다. 소녀이라는 지나친 관심과 평가하는 성적을 피해 학교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마치 증조 할머니가 남긴 20여 마리의 양처럼 하라산 사이를 막막하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비록 선생님과 어머니가 여러 번 그에게 재입학을 권고했지만 그는 모두 회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집을 떠났던 아버지의 귀환은 가정의 곤경을 완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생활에 짓눌려 숨이 막혔고 방향을 잃고 어쩔 바를 모르던 이라는 문학 속에서 삶의 빛과 방향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다음은 천막 서커스단.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는 텐트, 갈 곳이 없는 동물들, 텐트 꼭대기에서 별을 보는 한 어린이, 이곳은 천막 서커스단입니다. 화려한 무대도 없고 전문적인 조련사도 없으며 아버지와 동물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정만이 남아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박수 소리가 사라지면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의 안식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소년 잠두는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긴 로정에 나섭니다. 양주대학 문학원 겸직 교수인 탕성란이 쓴 이 작품은 작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년과 작별하고 친구와 작별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줄 알았던 서커스단과 작별합니다. 소년 잠두는 기나긴 로정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읽는 법을 배우고 리해하는 법을 배웠으며 가장 소중한 기억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상 영화관 도서관이었습니다.

주야공아 어디기 돌주일자 부티셜레 벌선벌 달간나라 두드부지만 예흐나 산들지 구이프냥냥 오치리벌불음둘히누이다 동구이프 성세마란 문둘지지

대좌의 바스만 진 가르따라히 우리 장준 대주는 마감이 당올라한 울게 핸들을 멀디자 지가 느낀 돈들을 잡았다가 할 바람이 해로 얼

얼른 힌 젤리베 호돌다란 타이가 나르도 야를 잣 윤쇄베 갓 바왕기 오떼헬든다고란 순댄 하싱아질 훌질레 얼른 흑냥냥 잉황후 수된 학생가들 고일익 토스물이기 울리야 나물 좀 봐 진동발은 리멍다할 월된 의인 음나 세대니하 무르고 속들 위쳐봐